그 생각의 상당수가 어제 했던 생각을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오늘도 걱정을 반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더 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는 생각이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생각을 지키는 일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밀려오는 아침이어도 그 많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사랑의 드란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에 들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요즘 우리가 눈을 뜨면 휴대폰을 확인하잖아요.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도 하루 수십 차례 그 이상 화면을 확인하고 아침 몇 분 사이에 뉴스와 메시지, SNS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문제는 아침에 가장 먼저 들어온 정보가 그날의 기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뉴스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자신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하루를 가장 먼저 비추어야 할 것은 뉴스가 아니라 말씀이죠. 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아침에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가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으셨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준비했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의 한 말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26님은

어제 다인 영화 관람하셨다고요? 오, 찬양이 너무 좋다고. 예, 느낌도 좋고 은혜도 즐거움도 두루 누린 시간이셨다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오,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셨네요. 다행입니다. 아,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도 보내주시고요. 출석 체크도 하시고 방송 들으시면서 받는 은혜도 나눠주세요. 우물정 0153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였네. 청춘 찬양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내 인생의 찬양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듣고 계신 우리 신앙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찬종 집사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갑습니다. 뭐 제가 소개할 거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종이고요. 지금은 광주 양림교회 통합 측의 집사로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대학에서 학생들과 제 전공은 독일어인데요. 독일어와 요즘에는 이제 인문학 강의, 특히나 요즘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부분

학생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고 대학생들의 진로 그다음에 신앙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또 품고 기도하기도 하고 특히나 하나님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중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자리에 왔는데요. 너무 떨리고요. 그러나 오면서 뭉클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마음이 찡해져서요. 예. 주님 만났던 그리고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돌아보니까 저의 삶을 늘 은혜 중에 이끌고 계셨더라고요. 특별하게 제 삶이 여러 과정이 있거나 스펙터클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늘 계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우리 신앙인들과 같이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살아왔던 삶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섰습니다. 네, 저는 아주 굉장히 촌 놈입니다. 얼마나 추우냐면은요, 아주 6.25 때 낮에는 군인들, 저녁에는 공비들이 이렇게 있는 산 밑에 있는 곳에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형님이 저희들의 신앙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산골집에서 교회까지는 약 한 3km 정도 됐거든요. 저는 아주 유교적인 집안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에 주일 아침만 되면은 큰 집에 계신 할아버지가 긴 장대를 들고 저희 집에 오셔갖고 평상 마루에 걸터앉으셔서 이 녀석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는다고 그러면은 뒷문으로 해서 교회를 갔거든요. 다녀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특히나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아주 술로 술만 드시면은 엄마를 아주 힘들게 했는데 그게 교회 나가는 거. 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하게 잘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교회를 보내고 나면은 아버지한테 굉장히 힘든 것을 당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누나하고 저는 그래도 교회를 아주 쉬지 않고 다녔는데 저희는 이제 주기도문 신자였어요. 주기도문 신자 이상하죠. 왜냐면요 이제 시골에서 일 다 끝나고 밤 예배를 가게 되면은요 그때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이제 예배 끝날 쯤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신자가 됐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고요. 우리 누나 어떻게 됐냐면요 아주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갖고요 자녀들도 목사님이 두 분이 돼요. 사위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저희 집안이고요. 아마도 초창기에 그런 신앙들은 저희 큰형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형님이 저희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주님을 떠나온 적이 없는 것은 나의 의지 아니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이라고 요즘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은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은 형과 같이 부르던 찬양이에요. 저희 집이 6남매인데요 우리 저희 위에 있는 형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형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는 분의 교회를 1년 정도 형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형을 깨워서 교회를 가고 그 전날부터서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불렀던 찬양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찌나 어찌나 감사하고 감동하고 눈물이 많이 나왔던지 왜냐면요 형이 무척이나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죠. 그래서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불렀던 이제 찬양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그때 형과 저를 이렇게 챙겨주셨던 목사님, 사모님. 그 사모님이 중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를 교회 나갔는데, 그리고

특별히 형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챙겨줬던 분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셨고요. 교인들이 아주 따뜻하게 품어주셨죠. 이제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아주 지금도 생각하면은 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형과의 그런 추억이 있고 그래서 아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 됐습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는 양림교회입니다. 통합 측 양림교회이고요. 양림교회 셋인 것은 아시죠? 기장 양림교회, 통합 양림교회, 그다음 합동 양림교회 이렇게 셋으로 있는데요. 세 교회가 이거는 우리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갈라지게 된 그런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세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설교 말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좋아하겠다. 어떤 사상이나 그다음에 생각이나 갈등 거를 봉합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양림교회는 아주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정원에 봄철에 꽃이 지고 나면은 진 꽃을 다시 이렇게 다 다듬었던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지금은 연세가 90 중후반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알뜰하게 가꾸셨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교회에 대한 사랑, 그런 교회에 대한 열정이 어떤 보상이 아니고 그냥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이제 그 관리하셨던 장로님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두 분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모습들을 아주 선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과 헌신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 그리고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나님을 나를 잡아주시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은 아마도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광주에 와서 자취를 했는데 저녁 늦게 오면은 꺼진 불 자취방에서 긴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도시 생활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큰형님이나 누나 이런 분들이 저희의 신앙들을 늘 챙겨주셨고요. 그러나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 전공이 독일어인데요. 독일어를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대부분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을 가서 저희 형님이 동문과를 졸업하고 신학을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문학이 너무 좋았어요. 학부 마치고 석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사도 하고 이제 그래서 문학을 하게 됐고요. 제가 품었던 그냥 신학은 하지 않고 제 동생과 매형이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하고 계시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제가 신학을 하진 않았지만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과 그다음에 교회에서 학생들의 어떤 신앙들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거다 생각이 들고요. 잠깐 한 신학교도 한 10년 정도 독일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비교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학생들과 만나서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신앙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 때 혼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조용히 간주 찬양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걸 들을 때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어떤 호흡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쁜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멋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즘에 세상이 혼탁하고 마음이 요란해도 우리가 주님을 말하는 그런 찬양이 평화가 세상에서 아주 뿔려 퍼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아주 다툼이나 그 싸움이나 미움보다는 평화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어가 주는 그런 힘들도 있지만 역시 평화는 주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극히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 아주 제가 흥얼거리기도 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기도 하죠. 이 찬양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지금 종교문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소가 많은데 특별히 이제 종교문화연구소는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기독교 중심 속에서 연구소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총무로 일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있는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는 그때그때마다 시기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했던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했거든요. 주요한 꼭지들마다 학술대회를 11월에 있고 5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목사님들, 학교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나 또 이제 밖에 있는 신앙인들이 같이 그 부분들을 또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결국은 학술적인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신앙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연구소니까 연구소장님은 김선미 교수님이 치대의 교수님이신데요. 대부분 이제 소장님은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계셔서 제가 많이 신앙적으로나 더 열정적으로 학문적으로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아주 저기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서 가끔 찬양하다가 울컥해지면은 그냥 아주 하염없이 조용히. 이게 대부분의 한국에서 남자들은 세 번 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수시로 웁니다. 그래 수시로 우는데 그 중에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가끔 소설을 보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웃는데 그거는 아주 진솔함이 담겨져 있으면 웁니다. 그중에서도 이 찬양할 때는 울컥하는 마음들이 오면은 그냥 하염없이 웃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찬양을 아주 듣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은 특별히 제가 청년 때에 교회 성가대 때에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때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너무 조용하시면서서 이 찬양과 너무너무 흡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제가 장로님이신데요. 그래서 그때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듣고 그럴 때마다 그런 추억과 장로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어떤 기억, 그 다음에 교회 활동들을 하면서였던 즐거움들, 그리고요 기억은 찬양대를 할 때에 가끔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빵도 사오고요. 그때 먹었던 빵이 단팥빵입니다. 제가 이제 양림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빵집에서 그때가 아주 유일하게 먹었던 단팥빵이죠.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서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 지휘하셨던 우리 장로님의 오란 얼굴이 아주 떠올라서 제가 아주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찬양은 저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늦게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아내하고 둘이, 그 다음에 저희 장모님, 장인, 처남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고 있어요. 오늘 저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요. 가끔씩 울컥울컥 마음속에 이렇게 뜨거운 것이 올라왔었는데 참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아마 밖에 날씨는 좀 덥습니다. 후덥지근하고요. 더운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극동방송,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이 여름들을 잘 이겨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내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귀한 삶의 얘기 찬양을 나눠주신 정찬종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하면서 사라의 축복송 전해드립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인생의 찬양 오늘은 정찬종 집사님의 삶의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집사님의 모습에 저희도 함께 은혜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2: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2일 11시 경남, 진주, 산청북구, 합천남부, 경북, 상주, 예천, 위성, 청송, 안동서부, 영양평지, 광주.

0: 광주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1: 오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하며 나눌 찬송은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1894년 발표된 이 찬송의 작사자는 프레드 우드로우인데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이 짧은 기도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130년이 넘도록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에서 1935년 발행된 신편 찬송가에 수록되었습니다. 신편 찬송가는 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가 펴낸 찬송가로 한국교회의 인사들과 문인들이 편찬과 번역, 가사 정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기 찬송가들은 외국 선교사들의 수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어 가사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뜻은 통했지만 실제로 노래해보면 억양과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편 찬송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우리말의 정서와 운율에 맞도록 찬송가의 가사를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편 찬송가는 한국교회가 비로소 우리의 언어로 찬송을 해석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바르게 부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편 찬송가가 발행된 1935년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크게 위협받던 시기였습니다. 계속된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1930년대 후반에 이르르면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큰 시련까지 겪게 됩니다. 우리말 찬송을 새롭게 부르기 시작한 기쁨도 잠시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마저 위협받는 시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찬송을 불렀을 때 그 물속은 개인의 질병이나 가정의 어려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현실, 자신의 언어와 이름마저 지키기 어려운 시대, 신앙의 선택이 삶의 안전과 충돌하던 상황이 이 짧은 찬송가 가사에 함께 겹쳐져 들렸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찬송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언어와 시대를 만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의미로 다시 불리게 됩니다. 1894년 미국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1930년대 한국에 전해지면서 식민지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견디는

되었던 한국교회 공동체의 노래로 그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부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험한 시험은 무엇이며 우리를 잠기게 하는 물속은 어디일까요?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우리가 오래된 찬송을 오늘 다시 부르고 쓰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한 글자씩 필사하면서 1935년의 성도들이 이 가사에 자신들의 삶과 시대를 담아 불렀듯이 우리도 오늘의 삶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찬송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어떤 기도와 어떤 목소리로 다시 불려야 하는지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더 부스트 브라더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해드렸어요. 사랑했더란 듣고 계십니다. 네, 광주 극동방송에서 지금 필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오늘까지 해서 13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오늘 함께 쓴 찬송가였는데요. 이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는 8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8월 27일 예수 사랑하심을 이 마지막 찬송을 함께 찬송가 콘서트에서 다 같이 필사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자영 교수님께서 광주로 오실 거고요. 그리고 옹기장이가 함께 뜨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스케줄 비워두시고요. 네,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거든요. 이 갈렙이 40의 나이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다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네가 밟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45년이 지났습니다. 45일이 아니라 45년. 85살이 된 갈렙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거든요. 대단하지 않나요, 갈렙?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갈렙은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결과를 조급하게 생각해서 급히 포기하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 오늘 기억하세요. 갈렙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사랑했더란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선물들이 준비돼 있는데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아,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오셨어요. 오늘 내 인생의 찬양을 진행하신 집사님의 음성을 듣고 인품과 진정성, 신실함이 느껴지는 방송이었다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었다고 정찬종 집사님을 응원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셨고요. 오늘의 한 말씀을 모건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스마트폰의 그 메시지로 그날의 기분이 좌우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매일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아침이 되길 결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귀한 분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마지막 찬양이 우리에겐 복이 있다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곡 가사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 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한 기념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저는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회자의 행복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왔더니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요. 성도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행복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그 열심히 있는 그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참 행복해요. 오늘도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또 워시까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찬양대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 행복.

행복해요. 목사님 보니까 밝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줘요. 이래야 행복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요단강을 딱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모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모세야,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에 한 사람씩을 나오게 해서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가서 길가리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열두 돌을 세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은혜가 너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승산을 올라가다가 보면 충장사라고 하는 제각이 있습니다. 이 제각은 충장 김동룡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광주의 도로 가운데 충장로라고 하는 유명한 도로가 있습니다. 왜 제각을 세우고 도로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건 김동룡 장군이 한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의 동상이나 제각을 지어놓고 그분들의 업적을 길이 후세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효부상이 있었고 효자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저들과 같이 훌륭한 일들을,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많은 동상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동상들을 세울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거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동상이 섬기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기념비적인 그런 의미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기념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길갈에 세워진 기념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울 때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돌을 세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 이름이 금호 베델교회입니다. 금호동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길을 가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려워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야곱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있는 그 돌비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고 그곳의 이름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가 세워진 그곳이 세월이 흘러도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베델, 없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지. 성경에는

기념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를 세우고 제각을 세우고 도로 이름도 세우지만 여러분 날도 만들어서 기념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충일이 있고 6.25도 있고 3.1운동하는 3.1절도 있고 여러분 이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려 이 나라를 지켰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이 나라를 아름답게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래요. 여러분, 기념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엿새 되는 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 그래서 지금 주일을 셉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해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루만 아니라 8일 동안, 안식일에서부터 안식일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가운데도 기념비를 세우라, 요단 밖에 길갈에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념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념비는 나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념비는 나의 간증입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모세, 그 모세는 능력이 있었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볼 때마다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했지만, 여호수아가 훌륭한 건 사실이지만 모세에 비하면 너무 수준 차가 납니다. 모세는 검증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에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 옆에서 힘이 쭉 빠져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였으면 몰라도 여호수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그 요단강이, 지금이야 요단강에는 도랑물처럼 적게 내려가지만 갈릴리 호수가 막혀지지 아니할 때는 요단강 물이 강물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날 그때는 모맥식이어서 홍수가 내려가는 것처럼 요단강이 흘러내려갔습니다. 요단강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강이고 건너가면 죽어야 되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우리 찬양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에서 죽어야 건너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힘써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가나안에 있는 적군이 공격에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단강이 뒤에 있어서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죽음의 강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 건너가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힘을 주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로막힌 요단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갈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종대장로님의 간증을 쭉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보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길갈에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건 이해가 되지요. 왜요? 그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기념비가 도대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흐르는 강을 도저히 넘지 못할 때,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증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단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요단 가운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물이 없을 때는 그 기념비가 보이지만 막혔던 위에 하나님께서 막아두었던 요단강 물이 흘러가면 기념비가 보이지도 아니하고 어쩌면 또 내려가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삶 속에 기념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기념비도 있지만 사람이 세운 기념비도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념비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간이 기념비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지금도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돌무더기가 기념비입니다. 아간이죠. 사울 왕이 갈멜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그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기념비를 보면서 사람들이 침을 뱉죠. 모태똥이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중에 모태똥의 동상을 밧줄로 메고 질질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오래 남으면 남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기념비도 있지만 어떤 기념비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욕을 먹는 기념비도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의 돌, 유월절, 그 놀라운 은혜만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데 밖에 세운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요단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세우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의 색이라. 신비의 색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판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생명의 돌입니다. 이 생명의 돌에서 반석 대신 이 돌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반석 대신 이 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잔디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고 노도 강풍을 헤치고 가야 되고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될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옵니다. 하나님 못 가겠어요. 하나님 견딜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모퉁이 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도저히 소생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때론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삶 속에 수없이도 어려움을 당하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의 고통, 강도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도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이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험산구역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약했습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갈라놓으신 요단강을 갈라놓은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해막의 문을 여시고 천국까지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이깁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 이르되 일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우리 조상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여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까? 왜 수련회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요, 6절부터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본 모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더라. 근데 8절부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딤나세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백성들도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랐더라.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시대가 비참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본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성막도 주셨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훈련도 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믿음이 성장했나요? 사사건건 불편하고 사사건건 원망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함으로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난 2세대들은 어땠나요? 1세대보다 기적의 능력은 많이 보았지 않지 보지는 못했지만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의 능력을 많이 더 보지 않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너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자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시라 아니라 홍수 때에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건너가라고 합니다. 저들은 믿고 건너갑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체험하는 신앙이면 중요하겠지만 못해 신앙인들은 체험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0: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세대 그 속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여하게 해야 돼.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이 여름 성령학교는 수련에 빠져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슴 속에 솟아나는 생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인데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성공한다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성공하니까 예수님 절대 안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성공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그 정도밖에 못 되는데 나는 신앙생활 안 해도 이렇게 잘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기도하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는 너무 처참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영원한 기념돌입니다. 영원한 모퉁이돌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시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1004번 금호 베델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또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얼굴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쏟듯 다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포장하지 않은 그대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한숨도 또 말 못할 눈물도 그분 앞에서는 모두 거룩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광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하신 후에 댓글로 기도 제목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문자 보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 함께 할 텐데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테너 이다윗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또 고이 품어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우리의 약함을 아는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도 문제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큰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목사님, 연일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또 우리가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럴 때 가장 멈추기 쉬운 게 또 기도일 수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0: 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1: 아멘.
0: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첫 기도로 함께 해주시죠.
1: 하나님.

0: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시기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갈망하며 이 시간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한 명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 잡아주시고,
1: 아멘.
0: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한 명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음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스튜디오에 하나님, 우리 PD님과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 방송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또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치유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옵나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찾아가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목적과 인생의 진가를 회복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모든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기도 사연이 기도의 재료가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광주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 하신 후에 댓글로 기도 사연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기도 함께 할 텐데요. 6621번님, 요즘 들어 삶을 마감하고 싶은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가 온전히 회복되고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6621번님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우리 6621 귀한 성도님의 생명의 주인이며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여, 하나님을 빛으로 구원으로 삼아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의 근원이 무엇이든지 우리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잘 아시고 치유하시고 내가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월라파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임하여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 귀한 성도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삶을 마감하고 싶은 그 심령의 근원을 끊어주시옵고 이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올라 매마는 곳에서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새 생명 주셨음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성도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내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니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새롭게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 그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오히려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를 권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임을 기억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0: 이어서 1649번님, 딸이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허리 디스크 치료와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1649번님의 따님과 또 아드님을 위해서 힘차게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1649 성도님의 따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새 직장 힘차게 출발하며 첫 단추부터 잘 끼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0: 아멘.
1: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러러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귀한 따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영적인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그리하여 쉽지 않는 직장 생활에서 잘 적응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를 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이 선교적 삶의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따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러하기 위하여 주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곳에 실력을 나타내어서 인정받는 따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일하셨다라고 어머니와 함께 간증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아드님의 허리 디스크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상하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옵나니 아버지 하느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느님 허리에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 허리가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0: 아멘.
1: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건강관리 잘하여서 아버지여 강건함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드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느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귀한 성도님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0: 아멘.
1: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또 기도하는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6604번님께서 친정언니가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치료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발병 후 채 보름도 안 됐기에 이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가족들 모두 슬픔과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형부와 조카들 또 저를 포함하여 모든 유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로 회복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니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하나님 갑작스러운 하나님 언니의 떠남 가운데 하나님 온 가족이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0: 그렇지.
1: 인간의 말로 위로하여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여,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가족과 함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0: 아멘.
1: 그 좋은 나라에서 다시 만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는 하나님 성도님의 형부님과 하나님 그 자녀들을 주여 지켜주시어서 어머니.

0: 하나님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1: 아멘.
0: 아버지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할 수 없는 이때에 친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가정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머니의 빈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그 위로로 넉넉히 하나님 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고 아버지의 위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지역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오직 유일한 힘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소망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오늘의 기도의 재료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이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광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 하신 후에 댓글로 기도 사연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4019번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이 많이 힘들고 저도 두려움이 큽니다. 매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는데요. 이번 달도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의 기도가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4019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그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살아가기가 부족하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아버지여,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성취되기를 아버지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매월매월 한 달 한 달이 하나님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고.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 관리의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그 묶인 문제가 하나님 풀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결박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멍에를 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진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더욱 좋아지게 하시고 내일은 더욱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꼭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한 기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6243번님, 무더위에 지치고 기력 없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요청드립니다. 혈색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수혈을 받을 예정이신데요.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사 부작용이나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속히 수치가 정상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또 0318번님, 연로하신 어머니가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 어머니와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9984번님, 친정엄마가 몇 달째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또 배에 복수가 차서 걸을 때마다 숨이 차고 기운이 없어 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면 꼭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절에 열심히 다니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혼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세 분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6243, 0318, 9984 하나님 어머니를 위한 자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 혈세서 수치가 떨어져 수혈받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셔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에 눈물 흐른 기도 아버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아버지 좋은 마음 바다에 떨어져 구원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배드린 기쁨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배에 복수가 차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식사에도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님 수술하기도 어려운 하나님

0: 하나님 나이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우상의 승배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자이시며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 어머니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6306번님께서 여러 갈등 가운데 목격자 진술서, 진단서 등 또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심의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는데요. 여러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6306번님을 위해서 또 방송으로 나누지 못했지만 말 못할 아픔과 또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306 성도님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학교의 문제를 주여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서류와 행정절차 하나님 아버지여 또 진술서 진단서 등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서류가 필요한데 아버지여 이 모든 일을 행하는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좋게 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이후에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므로 하나님 더욱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과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나니 기도의 좋은 소식으로 아니 기도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 힘있게 함께 기도해 주신 분은 광주 서구 화기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의 한숨도 말 못할 눈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거룩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하면서 소망의 기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치유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할까요? 도대체 성령은 누구신가요? 없는 것을 새롭게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래 있었던 것인데 다시 받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하는 이유를 함께 알아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후부터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은 노아의 방주 사건에도 120년이라고 전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노아의 방주 사건만 봐도 노아는 구원받기 위하여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기간이 120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기한을 120년을 주신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결국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떠났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나를 받아 모셔라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거부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받아 모셔 너희들이 성령을 떠나게 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오시게 해라 바로 이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감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받으라고 하실까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회복의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치료의 하나님이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직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주시고 몰아내 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구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입장을 변호하시며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중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적으로 깨닫고 생각나고 이해하게 하시며 외적으로는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인지 아닌지를 증언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은 변호자입니다. 중재자입니다. 협조자입니다. 파라크레토스. 다시 말해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먼저 보혜사로 오셨고 성령이 또 보혜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존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주셨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도

0: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로 인하여, 결손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정이 회복의 장소가 되거나 치유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가정들을 만져주셔서 그 가정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사역자와 재정의 부족으로 여름 사역이 어려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분당의 한 대형교회가 3천여 명의 성도들을 강원도 동해와 삼척으로 파송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원극동방송 김혜미 PD가 전합니다.
2: 여름 사역이 한창인 7월 강원도 삼척과 동해 지역교회 56곳에서 특별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당 지구촌교회 성도 3천여 명이 함께하는 블레싱 동해 삼척사역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역은 동해 삼척지역교회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임의용봉사, 의료봉사, 여름성경학교 사역 등 팀별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 화요일에는 동해 삼척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1일 목회자 부부 세미나도 개최되었는데요. 강사로 나선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의 말입니다.

0: 고구마율이 낮을수록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낙심해 있고 지쳐 있는데 한번 하고 나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의욕도 고취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계기가 삼척과 동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1: 블레싱 동해 삼척 집회의 지역 총괄을 담당한 삼척시 기독연합회 회장 고진용 목사는 지구촌 교회 성도들의 방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교회의 부흥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2: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한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가 와서 지원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렇게 보태주면 이 자체가 목회사에게 다시금 터닝포인트가 됐어. 아, 다시금 해보자. 다시금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나가서 우리가 이 지역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1: 한편 오늘 저녁 7시 30분 삼척 실내체육관에서는 지역 성도와 전도 대상자 3천여 명을 초청해 함께하는 대형 집회가 예정돼 있으며 블레싱 동해 삼척 사역은 오는 25일 토요일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FEBC 뉴스 김혜미입니다.
3: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어제 전국 100여 개 소규모 교회에 청소년 700여 명을 초청해 전액 무료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과 작은 교회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역을 펼쳤습니다. 감신대는 서대문 캠퍼스에서 제3회 MTU 유스 캠프를 열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자체 수련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미자리 교회의 중고등학생과 인솔 교사 등 800여 명에게 예배와 캠퍼스 투어, 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유경동 총장은 개회 예배에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착한 행실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으며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김상인 목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리교회들의 후원과 학교 발전 기금으로 운영된 이번 캠프는 신학생과 교수진이 직접 스태프로 참여해 교회와 지역을 초월한 신앙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전 동지방 소속 5개 작은 교회가 연합해 다음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성경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기성 대전 동지방 작은 교회 연합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 시온 성결교회에서 금산 예담교회와 초동교회 등 5개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제2회 구약 성경으로 떠나는 홀리바이블 탐험대를 열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구약 성경의 구원 역사를 다룬 스토리텔링과 상담, 보드게임 등 눈높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설문규 목사와 윤석종 목사 등 현장 교역자들은 개회 저녁 예배를 통해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캠프가 개별 교회가 겪는 교사와 예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맞춤형 밀착 돌봄과 신앙적 도전을 이끌어내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선교학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16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인 학자 32명이 대거 논문 발표자로 참여하며 한국 선교학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습니다. 세계선교학회는 지난 17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남아공 프리토리아 윤이사대에서 선교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현지 발표에서는 한국 학자 32명이 K-POP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과 아시아적 관점의 성경 재해석 등 10개 분과에서 논문을 선보였습니다. 세계선교학회 회장인 박보경 장로회 신학대 교수는 한국 얌스 펠로우십의 학술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5개 국제 학술대회에서 100편이 넘는 한국 학자들의 논문 발표를 이끌어내며 차세대 선교학자 양성에 앞장서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명에 머물며 인구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의 한 성도 부부가 8번째 생명을 잉태해 다자녀 출산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 제자광성교회 백승열 임소희 집사 부부는 오는 12월 출산 예정인 8째를 포함해 3남 5녀의 대가족을 이루게 됐으며 신앙적 확신과 공동체의 기도로 다자녀 출산의 기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자 광성교회는 첫째 1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최대 2천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가동하며 다자녀 가정을 실질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지역사회에서 다자녀의 축복을 확장하는 교육

함께 실천이 계속 기대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날부터 오늘까지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A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은 노년의 다윗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영적 교훈의 시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하는 큰 시험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고난을 겪고 도리어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며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인간적인 조급함을 단호하게 내려놓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세상의 형통과 만족은 오늘 있다가 내일 베이는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만족과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월등하며 온전하며 완전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의 흐트러진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선순위와 일치하도록 정교하게 맞추어 주십니다. 보이는 환경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마침내 우리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과 무거운 염려를 주님께 미련 없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나를 창조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내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곡 일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로 부천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최선 목사입니다.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과 전파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최선 목사님을 만납니다.
1: 네, 고향이 충북 충주입니다. 저희 고향은 가섭산이라고 하는 해발 710m 정도 되는 상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유일하게 우리 마을에서 교회를 다녔던 신장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용원 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1: 예, 제가 용원 장로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충주시 연합 동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에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성인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최선 목사님께는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으셨을까요?
1: 어린 시절에 이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왜 당시에는 저에게 그러한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그렇게 여유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좌절과 실망 속에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많이 보냈었는데, 로마서 15장 13절이 저에게 하나님의 희망이 됐고 저에게 소망이 됐음을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또 새롭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 최선 목사님을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방송을 통해, 강연을 통해, 그리고 책을 통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1: 신학교를 다닌 지는 이제 40년 됐습니다. 36년 전에 제가 신학교 때 방송국에서 방송국장을 하면서 국원들과 함께 옛날 극동방송 붉은 벽돌에 지어졌던 그 청사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셔서 20년간 약 50여 권의 종이책, 그 다음에 전자책을 출판하면서 전국 대학교 도서관과 또 시립도서관,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강의 초청에 오거나 또 기도원에서 강사 초빙을 오면 감사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됩니다.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최선 목사님은 처음 극동방송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0: 동역을 하고 계실까요?
1: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 당시에 라디오에서 이렇게 삐직하는 소리가 났지만 그 당시에 매 시간마다 극동방송을 듣고 은혜를 많이 나눴고요. 36년 전에 1990년에 제가 구원들과 함께 극동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너무 사랑하고

0: 귀에 곁에 있을 때 은혜의 담비, 4시 칼럼, 지혜의 시간 이런 극동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SBCM 코리아 이사장인 우리 이윤아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동역으로 지금까지 극동방송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방송 설교가이며 또 전파 선교사이기도 한 최선 목사님, 우리 이렇게 전파 선교를 함께 하자고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0: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전파 선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도 전파 선교사의 작은 실천이 결국은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28년 전에 부부가 됐죠. 부족한 사람 만나서 또 목회 사역이 넉넉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1: 사모님을 향한 마음의 편지, 사랑의 서신에 이어 최선 목사님의 기도 제목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0: 세 명의 자녀들 모두가 건강하게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어려운 시국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랄 심장재단과 함께 국내에 심장병 환자들에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년에 50만 명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외 선교지가 건강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촌에 전쟁과 테러가 심각한데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파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방송 설교가이며 전파 선교사인 최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7월 2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제 교육을 하고 있죠. 이번에 함경도 청진에서 이 교육을 앞두고는 쌀과 술, 담배를 준비해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육기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가져오라고 했다죠. 이렇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북한에서는 참 흔한 풍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민들의 필요보다 체제를 위한 일에 앞서는 북한 땅, 자유를 제약받고 목숨 걸고 복음을 받아야 하는 곳,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자유와 진리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기다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의 참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우물정 1069번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엠프렌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첫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샵 1069번으로 기다립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오늘의 첫 찬송처럼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한 줄도,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의정부에서 점심 식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0: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북한의 진정한 자유, 복음이 곳곳에 속히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는 은평구 역촌동의 가정집이에요. 50대 가정주부고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7899님 반갑습니다. 와, 매일같이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제가 선물을 보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7899님께 저희가 오늘의 출석인사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응암동에서 오신 또 한 분이 계세요. 응암동엔 비가 계속 오다 말다 하네요 하셨어요. 우리 빗길 다들 조심하시고요. 이런 날씨에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울산입니다. 새싹회원이세요. 6016님 반갑습니다. 오늘 남편 생일이라 장보고 왔어요. 등갈비 김치찜 해주려고요. 우리는 잘 먹고 있지만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가 먼저 북한 동포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먼저 아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이 마음 다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디오가 고장나서 며칠 동안 극동방송 못 듣다가 오늘 새로 구입한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극동방송 들으니 힘이 절로 납니다. 7907님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며칠 만에. 인천에서 부침개도 하고 콩잎 김치도 담고 있어요. 북한의 저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요리하시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너무 먹음직스럽게 또 사진 찍어주셨어요. 우리 라디오가 고장날 때는 지금 갖고 계신 그 휴대폰으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정말 깨끗한 음질로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여름방학 맞이해서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동차 라디오에서 듣는 16살 여학생입니다. 북한의 자유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그 은혜를 전합시다. 당찬 포부와도 같아요. 함께 전하고자 먼저 결단하고 전합시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10대 분들도 매일같이 또 찾아와 주시는 것 같은데 8275님께 감사와 또 그 결단의 응원차 우리 출석인사 선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지만 우리 어린아이들과 은혜로운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도 한 분이 남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 다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해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소망의 한 줄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축하 사연이나 신청 찬송 있으시면은 함께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문자로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의 통일을 배워가는 시간까지 서머 스페셜을 특별히 만나보는 북한 상식 퀴즈까지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2일 13시 10분 광주, 광주 서부, 전남, 담양, 화순, 곡성 북부, 곡성 남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우리의 그 남과 북의 벌어진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두 가지의 상식으로 두 뼘씩 좁혀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는 여러분 모두 일정 나이가 지나면 발급되는 신분증을 다들 갖고 계시죠. 북한에서도 이 신분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이 무언가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평양의 거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별도의 무언가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이 증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태어난 주민분들은 당연히 또 받겠죠. 거기서 계속해서 가족이 있으니까 계속 살아갈 거니까요.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포함해서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거를 발급해 준다고 해요. 보통 지방에서 엘리트들이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렇게 평양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구한 경우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런 극소수의 경우에만 갖기도 하는데 이때 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공민증, 2번 출생증, 3번 시민증. 공민증, 출생증, 시민증 가운데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17세 이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급증. 아, 배급은 모두가 받아야 되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맞아요. 4446님, 보기가 있었네요. 공민증과 출생증과 시민증 가운데 조금 어렵죠. 다 좀 생소한 표현일 거예요. 근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이라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놀라는 게, 찬송가를 듣다 보면 찬송가의 멜로디가 북한에서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들의 멜로디와 너무 비슷해서 놀란다고 하고요. 두 번째 또 놀라는 건 성경의 십계명을 따서 북한 당을 위한 지침을 10가지를 만들어서 외우게 해서 거기에서 놀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정답도, 와, 이거를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것까지 따라한 건가 싶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는 요 로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민들에게 줬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게 있죠. 이 단어를 가지고 착안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힌트가 됐을까요?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공민증, 출생증, 시민증 가운데 하나,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참 성경에 있는 걸 많이 따라하는 듯한 북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 요 단어도 참 그런 면에선 익숙한 것 같아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정답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신청 찬송 함께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홍지승 씨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북한에서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17살 이상의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어떤 증서가 있다고 해요. 이 증서가 무엇일지 1번이 공민증, 2번이 출생증, 3번이 시민증인데요. 3889님이 공민증의 악센트를 주시는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섬세한 분이세요. 근데 저는 제가 악센트를 둔지도 몰랐어요. 아마 첫 보기를 드려서 저도 모르게 악센트가 나온 것 같아요. 3377님 선물 받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정답을 보내셨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공민증, 출생증, 시민증 가운데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참 심각하네요. 차 안에서 청취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해보게 됩니다. 6413님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민입니다 하시면서 0132님 경기도에서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은 저는 서울 시민이에요.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함께 참여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려보면서요.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1982님의 문자를 나누면서 정답을 기다려볼게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봄의 꽃향기와 우리 세 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은혜 함께 할게요.

신청 찬송 은혜 송경민 씨의 앨범 가운데 함께 찬상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북한 평양에서는 지방과 또 다른 신분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이 신분증의 이름은 이라는 문제였어요.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것의 이름은 정답 3번 시민증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던 우리 청취자분도 계시고요. 정답 공민증 아닌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하시면서 이게 제 힌트였는데 우리 성경 속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 서울 시민이고 천국의 시민입니다. 아마 이 4714님은 좀 뭔가를 정말 알고 계셔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민증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공민증도 실제로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17세 이상이 되면 모두가,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공민증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주민등록증이랑 비슷한 역할을 해서 아마 북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공민증이란 단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받는 시민증은 저도 처음에 좀 생소했는데 평양 시민증을 따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 평양 시민증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지방의 주민보다 배급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이 처음 이렇게 체제를 구축할 때 그 지도자의 가족이 기독교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의 멜로디도 따르고 십계명도 따르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도 함께 차가는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저는 정답자를 물론 더 많이 뽑겠지만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소망의 한 줄을 남겨주신 분들도 드리고 싶어요. 4714님도 함께 드리고요. 북한 선교는 우리의 숙제인 듯합니다. 저도 선물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답 시민권 보내주신 2310님도 함께 보내드리고요. 이 시간이면 퇴근하면서 항상 듣는데 출석할 줄 몰라서 오늘 해봅니다. 3325님 새싹회원이신데 반갑습니다. 용기내어 휴대폰을 들고 우물정 1069번을 찍고 문자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저희가 상식 퀴즈 두 번째 퀴즈까지 남아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시민증 딱 세 글자 보내주셨지만 오늘 처음 찾아

도와주신 우리 6984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지요. 정답 시민권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아마 평양 시민권이 선망의 대상일 텐데 하늘나라 시민권만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당첨자 선정은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상식 이어갈게요. 이렇게 평양 시민 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양에서 거주하면서도 지방과 달리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평양에 있는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인원은 교회에 오갈 수가 있겠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 평양에 있는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내세우는 공식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그에 대한 물음이 많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부분임은 명확하죠.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할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평양에 있는 교회의 이름은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은 주관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정답을 보내주실 때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그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는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교회가 참고로 두 곳인데 한 곳만 적어주셔도 오늘 함께 선물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교회, 수영로교회, 청사진교회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의 이름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찬송 함께하면서 여러분 정답 기다립니다.

한양교회, 천국교회, 장대현교회, 평양교회, 정말 많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통일될 때 그곳에 세워질 무수한 교회의 이름들인 줄은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교회의 이름,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답을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을 2분 더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드리는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자연식품에서 제주청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의 교회 가운데 평양에 있는 이 교회 두 곳의 이름은 일단 장대현 교회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신데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지여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곳은 분단 이후에 폐쇄됐습니다. 지금 있는 두 교회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인데요. 간증 들으면서, 우리 극동방송의 간증을 들으면서 칠곡교회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4714님, 이분은 어떻게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서 평양이 고향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평양에서 교회 근처에 사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교회가 뭔가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집에 가는 길을 돌고 돌고 돌아서 다녔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뜨거운 제주도에서 보냅니다 하셨어요. 그 마음이 뜨거운, 중보의 마음이 뜨거운 제주도에서 함께해 주신 것 같아요. 하늘나라 교회인가요? 죄송해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할 제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곳에서 또 무수하게 일어날 교회들 가운데 하늘나라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제1교회인 것 같아요 하신 분도 계세요. 제1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계획했던 이야기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아니고요.

0: 그래서 오늘 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3225님의 문자처럼 이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라는 마음을 모두가 함께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는 속초입니다. 해주셨던 7236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두고 그곳에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참된 예배자로 바로삼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께서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도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아까 보내주셨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약속해 주세요.
1: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0: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봉수교회 칠골교회에서 언젠가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으면서 오늘의 OFD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당첨자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유아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하며 나눌 찬송은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1894년 발표된 이 찬송의 작사자는 프레드 우드로우인데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이 짧은 기도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130년이 넘도록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에서 1935년 발행된 신편 찬송가에 수록되었습니다. 신편 찬송가는 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가 펴낸 찬송가로 한국교회의 인사들과 문인들이 편찬과 번역, 가사 정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기 찬송가들은 외국 선교사들의 수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어 가사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뜻은 통했지만 실제로 노래해보면 억양과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편 찬송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우리말의 정서와 운율에 맞도록 찬송가의 가사를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편 찬송가는 한국교회가 비로소 우리의 언어로 찬송을 해석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바르게 부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편 찬송가가 발행된 1935년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크게 위협받던 시기였습니다. 계속된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1930년대 후반에 이르르면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큰 시련까지 겪게 됩니다. 우리말 찬송을 새롭게 부르기 시작한 기쁨도 잠시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마저 위협받는 시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찬송을 불렀을 때 그 물속은 개인의 질병이나 가정의 어려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현실, 자신의 언어와 이름마저 지키기 어려운 시대, 신앙의 선택이 삶의 안전과 충돌하던 상황이 이 짧은 찬송가 가사에 함께 겹쳐져 들렸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찬송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언어와 시대를 만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의미로 다시 불리게 됩니다. 1894년 미국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1930년대 한국에 전해지면서 식민지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견디던 한국교회 공동체의 노래로 그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부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0: 소리로 다시 불려야 하는지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위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죠.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욕모.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는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는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라고 합니다. 이 플라톤이 말한 다섯 가지 행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의 조건들이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고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복론을 들으면서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나날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지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은 어리석어서 교만과 자만에 빠지겠지요. 오히려 조금 부족한 지금을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하고 내 힘으로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방송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7절에서 자신이 감사하게 될 확실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원문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고 있습니다. 정말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모든 환난에서 이미 건짐을 받고 자신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예언적 완료의 표현으로 그는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구원받을 것을 매우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막연하지 않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똑히 보게 하셨다는 것은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며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는 생각보다 통쾌한 심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늘 기쁨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극동방송을 들은 후 강을 건넌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도 여름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요. 여름에 물을 참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많이 마시고 계신가요?
1: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는 우리는 마시면 좋다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여름은 더 마시는 것 같습니다.
0: 계속 땀으로 네. 배출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 네. 주민분들에게도 수분 섭취를 네, 물을 맞습니다. 많이 마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또 물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2: 2009년 10월 수도요금 8,500원이 나왔습니다.
0: 오늘은 수도요금이에요. 북한에서도 이 수도요금의 개념이 있을까요?
1: 우선 수도요금 하면
0: 네.
1: 우리 한국은 수도가 나오는 게 단 1초도 멎은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예, 24시간 계속 나오고 365일 계속 나옵니다.
0: 물이 틀면 계속
1: 무조건 나오죠. 근데 북한은 거죠. 수도꼭지가 항상 물이 안 나오는 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물이 나오려면
0: 네.
1: 항상 전기가 잘 보상돼야 되고 그리고 수원지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제가 기억은 물 하면 한국은 너무도 좋은 물들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깨끗하고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닌 거죠. 우선 장마철이면 물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더러웠어요, 진짜로. 그리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저 고향 같은 데 가면 압록강이나 가서 물을 길어 먹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은 제 기억에도 80년대 이전에는 그래도 전기 사용료, 뭐 그다음에 수도 사용료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때는 전기나 수도가 조금씩 보상돼 가지고 그래도 요금이 우리 고지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금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명시서가 나왔거든요.
0: 네.
1: 근데 90년 이후로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국가가 물을 제대로 공급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예, 북한의 청취자분들이 이 수도 이거 상수도 이 고지서 네, 이게 무슨 뜻일까?
0: 네.
1: 아마 이렇게 요금에 대해서 좀 예, 의문시할 것 같습니다.
0: 사용한 그 가정 내나 아니면 어떤 기업 내에서 물의 양만큼 요금을 내는 이 수도세, 수도 네. 요금인데 그렇게 쓴 만큼 요금의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1: 신기해요. 왜냐하면 매 집마다 수도관 있잖아요. 그거 네. 들어오는데 보면 그게 이제 기기가 달려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수도가 이제 유량 속도라든가 안에서 쓰는 건데 그 물이 양이 있잖아요. 보통 제가 전달해 보니까 24립방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기 립방수가 그 이제 계지 따라서 마지막에 고지서 오는 거 보면 너는 한 달에 얼마 썼다는 게 딱 나오고 요금이 얼마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0: 네.
1: 너무 신기해요.
0: 네. 추적이 다 되는 시스템 그런

0: 회계로 이루어져
1: 그렇죠,
0: 있는데.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래서 첫 고지서가 첫 그 수도요금 고지서가 대표님은 8,500원이었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때는 물 좀 적게 썼죠. 근데 그때 한 달 비용이 도저히 8,500원이니까 전 놀랐어요, 사실은. 북한은 수도 같은 게 있잖아요. 물 안 나오면
0: 네.
1: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줘 가지고 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50리터 빵통 하나면 그게 아마 한 달 월급 될 정도로 될 거예요. 그렇게 물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북한은.
0: 50리터의 물이.
1: 네, 물을 막 이제 사와 샀어요.
0: 그게. 한 달의 월급.
1: 예, 네, 그러니까 네. 일반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샘물 같은 걸 실어가지고 구루마라든가 이런 데 실어가지고 도시 다니면서 물 팔아요.
0: 아.
1: 그걸 이제 50리터 통째로 못 사면 먹는 물을 네. 이제 빵통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리터 물통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물을 많이 쓰면에도 불구하고 만 원도 안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또 좀 물 좀 괜찮게 쓰기도 하고 이제 10년 더 퍽 지났으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 달 월급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돈 보면 4만 원 꼴로 지금 나가거든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 정말 제가 이제 처음에 수도 물 쓴 걸 가지고 돈이 이제 나올 때 보니까 고지서가 8,500원 하니까 전 와, 이렇게 물값이 싸네.
0: 6, 7달러 정도.
1: 왜냐면
0: 네.
1: 북한은 물을 아끼면서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0: 그렇죠.
1: 항상 틀게 되면 더물 찬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겨울이라든가 여름에는 더울 때는 또 거의 찬물로 막 샤워도 하긴 하는데 하루 물 쓰는 거 보면 북한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린 집안이 목욕탕 같은 그런 샤워하는 네. 데가 있잖아요.
0: 욕조가 다 있죠.
1: 욕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물을 쓰는데 그렇게 많은 물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렇게밖에 안 돼 막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0: 지금도 그 가정집에서 네. 2인 3인 가정집에서도 8달러 10달러 정도로도 충당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한 달에.
1: 아, 제가 지금 전달해 보니까
0: 네.
1: 24리빵 그래도 작진 않죠. 북한에서 상상 못합니다 그게. 근데 그런 물을 제가 썼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 자체가 나온 게 2만 원 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어떻든 한국은 철저하지 않습니까?
0: 네.
1: 전기나 수도도 주면서 그 계지가 있어가지고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딱 정확히 이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청구되는데 그 비용이 월급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0: 네. 네. 근데 또 이 수돗물을 그렇게 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에는.
1: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수돗물 그대로 좀 먹었어요. 먹어도 물이 엄청 좋아요. 맛도 좋고. 근데 우리가 후에 보니까 이제 생수도 사 먹고 뭐 정수기 사 놓고 하긴 했었는데.
0: 네.
1: 근데 실제 이제 한국의 서울의 물 아리수라고 하는 물 자체는 자주 집에 이제 검열 오더라고요. 검사 와가지고 물을 뽑아가지고 미생물이 있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오죽했으면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돗물을 이제 그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이건 먹어도 되는 물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유럽인들은 네. 거의 다 와서 있잖아요. 그대로 먹는데요. 제가 유럽 가보니까 유럽은 수돗물 많이 먹더라고요. 그분들 그 습관에서 그러는지 그대로 먹는 거예요.
0: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물을 사 먹어요.
1: 그렇죠. 맞습니다. 사 먹고 정수기라고 하는 이제 네. 필터 있는 걸 가지고 또 다 해 먹고 그러잖아요.
0: 그리고 물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물을 살 때도 가격도 참 조금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한데
1: 네.
0: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일상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북녘당에서는 일상이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이런 얘기를 나눌 때면 마음 한켠이 아린 것 같아요.
1: 북한은 물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쌀보다 비싼 게 나무고 나무보다 비싼 게 물이라 그러고요. 왜냐하면 막 먹는 물 자체는 그렇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그 생수를 북한은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사 먹는 것도 일반인들은 먹지도 못합니다. 간부들이나 먹는 거죠. 참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 좀 알 수 있게끔 이야기 해봐야 될 건데 어쨌든 북한은 물 하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깃는 데 내려가면 아파트 높은 층 있잖아요. 제가 평양에 살 때 24층에서 살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꼭대까지 물을 올리 못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2층에서 이제 물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집들이 아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아는 집이 있어야지 자주 이제 뇌물을 주면서 그때 가서 물을 깃는데 그런 물 깃는 것마저도 줄을 섭니다.

0: 안에 몸수 가지고 거저 올라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전술이 끝나는 시간대 되면 저녁 10시 그때부터는 이 엘리베이터가 이제 북한은 승강기라 그러거든요. 네. 승강기가 멎어버려요. 왜냐하면 갈리공이 있는데 갈리공이 퇴근해버려요. 그러면 꼭대까지 올라가요. 그래 어디 가서 그때도 이제 늦게까지 네.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빨리 가야 돼요.
1: 와,
0: 야, 숨 차거든요. 올라가는 게 가다가 도중에 또 항상 벌떡벌떡거리면 또 숨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1: 그렇게 운동하셨나 봐요, 대표님. 네. 체력이 좋으셨잖아요.
0: 아, 그리고 내려올 때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잖아요.
1: 네.
0: 막 내려다 보면 세상에. 마지막 1층 왔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막 돌아요. 돌아가지고 이 벽 가서 한창 이제 짚고서 조금 있다가 그렇게 가야 돼요.
1: 회사 지각도 하면 안 되고.
0: 그렇죠. 이렇게 북한은 물은 어찌 보면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물의 전쟁.
1: 네. 물의 전쟁 이 부분 참 생소하게 다가오는 우리에게는 참 서로의 일상의 그런 차이점도 많은 것 같아요.
0: 예, 그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보면서 그때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보게 되면
1: 네.
0: 이 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쭉 보게 되면 이제 물도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물을 우리 대한민국은 흔하게 정말 대한민국은 뭐 걱정 없이 쓰고 있는데
1: 네.
0: 북한이 못 쓰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나라의 차이라고 난 보거든요.
1: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누리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통제하고 억압하는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꿈꾸면서
0: 네.
1: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김 대표의 내 돈 내 사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사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수영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말 것. 둘째, 물의 흐름을 탈 것. 셋째, 어느 정도는 물 먹을 각오를 할 것.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 먹을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물을 먹지 않는지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고 무엇이든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거겠죠. 조금씩 힘도 빠지게 되겠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흐름을 잘 타길 소망합니다.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피아워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함께 나눴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힘 빼는 얘기 했어요. 물 먹는 얘기도 했고요. 힘 빼는 거, 이게 참 어렵죠. 뭐 운동이든 뭐든 힘 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에서도 이제 힘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내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내 힘 잔뜩 들어가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힘을 못 쓰시잖아요. 그렇죠? 내 힘을 빼는 그런 신앙생활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새끼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과 이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귀한 열매들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찬양 나눴는데요. 이번에도 의지해야 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

0: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 나눴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방학했다가요, 다시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귀한 영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6454번님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 김성경님 되시죠?
1: 예, 맞습니다.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광주에 계시죠?
1: 예, 광주 맞습니다.
0: 지난번에 아마 작년엔가 통화가 네, 됐다고 그러던데.
1: 3월 정도 됐어요. 3월.
0: 꽤 오래됐는데.
1: 예.
0: 교회 잘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예, 예, 잘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러면 3월에 통화하고 그때부터 쭉 다니고 네, 계시는 건가요?
1: 예, 예.
0: 아, 그랬군요. 제가 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방학 끝낸 거.
1: 아니, 그 제가 중간에 1069로 문자도 보냈었어요.
0: 아, 교회 갔다고요?
1: 네.
0: 아, 그걸 제가 늦게 봤나 봐요.
1: 예.
0: 그러면 지금 1년 넘게 잘 다니고 계시는 거네요?
1: 예.
0: 그때 1년 방학이었어요, 그렇죠?
1: 네네, 맞아요.
0: 이렇게 1년 방학 후에 다시 이제 계약하고 교회 나가게 되시니까 어떠세요, 요즘?
1: 마음이 이제 평안하고 그러죠. 주님 곁에 있으니까. 평화가 느껴져요.
0: 참 평화가 느껴져요?
1: 예.
0: 아이고, 다행이네요. 광주에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저희 집 앞에 개척교회 송정빛교회라고 있어요.
0: 원래 다니시던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집 예, 앞에 예. 교회로 가셨군요.
1: 예예. 예.
0: 혼자 가셨어요?
1: 예, 왜냐면 전에는 저기 동검중앙교회 다녔는데 100년 된 교회 다녔는데 너무 멀어서
0: 네네.
1: 집 앞에 그냥 개척교회 조망교회 다니고 있어요.
0: 아이고, 잘하셨어요. 혼자 예. 가셨습니까? 혼자?
1: 예, 왜냐면 예예. 예.
0: 계속 혼자 다니고 계시고
1: 예.
0: 그 뒤로도 지금 극동방송 새끼라 계속 잘 듣고 계세요?
1: 예, 잘 듣고 있고 전파선교사로도 잘 하고 있습니다.
0: 아, 전파선교사도?
1: 예.
0: 광주극동방송 전파선교사로?
1: 예.
0: 아, 이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교회 다시 다니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1: 예. 예.
0: 이 시간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저랑 한번 드리시죠.
1: 예.
0: 참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예. 감사하다고 저 따라서 예. 한번 기도 예. 한번 하시죠.
1: 예.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아니하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제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예.
1: 네.
0: 아. 자, 이렇게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1: 예.
0: 참 평안을 갖게 되고 혹시 삶의 변화가 또 있으신가요? 그 뒤로요?
1: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다음에 저기 노방 전도 이런 것까지도 하고 저만 믿어서는 안 되고
0: 예.
1: 가족 구원을 해야 되니까.
0: 예, 예.
1: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죠.
0: 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시고 노방 전도도 예. 하시고.
1: 예.
0: 지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1: 예, 이제 저기 딸하고 아들은 어릴 때는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고 남편은 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럽니다.
0: 예.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과 아이들 예. 꼭 이 극동방송 새끼라 좀 듣게 하셔서요.
1: 예.
0: 나중에 우리가 한번 전화 한번 드리면 너무나 좋겠네요.
1: 예.
0: 우리 김성경님은 1년 방학하기 전에 신앙생활 오래 하셨었어요?
1: 예. 어릴 때 처음 이제 교회 다닌 거는 친정은 다니니까 7살 때부터 처음 이제 제 기억에는 7살 때부터 다녔었어요.
0: 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니셨구나.
1: 네. 결혼해서 남편이 다닌다고 했는데 이게 약속을 안 지키네.
0: 아유,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도 오늘 또 있었던 얘기도 다시 한번 또 알려주시면서
1: 예.
0: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선물 보냈었죠?
1: 예, 연어 잘 받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1: 예, 예.
0: 이번에는 이제 다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니까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교회 방학을.
1: 예.
0: 축 계약이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작년에 그 광주 주소 그대로죠?
1: 예, 예.
0: 예,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경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서 찬양 한 곡을 꼽자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지선의 충만이요.
0: 충만. 왜 이 찬양 좋아하세요?
1: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게 처음처럼 끝까지 믿고 따라가려고요. 지선 찬양 사역사님이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충만, 성령 충만,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네. 원하는 마음으로 예.
1: 예.
0: 어떻게 부르죠? 앞부분 한번 불러주신다면?
1: 갑자기 생각이 안
0: 그래요?
1: 생각이 안
0: 갑자기 시키면 또 안 되죠, 잘.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0: 충만, 우리 함께 예. 찬양 나누면서 김성경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예. 애청해 주시고 가족구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0: 이정님 사모님과 제가 서머 스페셜 로고송 불렀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광주에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 문자를 보냈다가 전화 연결되고 그 방학을 끝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방송을 듣다가 방학이라고 교회 방학 예 문자를 주셨다가 전화 통화되고 지금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 0413번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예리님 되시죠?
1: 네.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0: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김해에 계시는 거 맞죠?
1: 네, 네.
0: 보니까는 제가 작년에 통화를 했었어요.
1: 네.
0: 근데 네, 올해 잘 다니고 있다고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쵸?
1: 네, 네, 네.
0: 새끼라 전화 통화하고 네. 4월부터
1: 네.
0: 김해 열방 비전교회
1: 네네.
0: 잘 다니고 있다고.
1: 네.
0: 그럼 올해 4월부터 지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1: 그 예전에는 다녔었다가 좀 방학했다가.
0: 예, 예.
1: 새끼라 방송 듣고 다시 가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작년 9월에 통화를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요.
1: 네.
0: 그 뒤로 바로는 못 가고.
1: 갈 만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0: 아,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1: 네.
0: 어떻게 김해 열방 비전교회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1: 아, 제가 찜질방을 하고 있는데
0: 네네.
1: 찜질방에 오신 손님이 계속 망설이다가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다. 한번 네. 말씀 들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0: 이야, 잘 됐네요.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1: 네.
0: 또 그분이 또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1: 네, 그래 같이 가가지고 또 가족 이렇게 지역 모임 하는 거 있잖아요. 동네 모임, 셀 모임
0: 예,
1: 하는
0: 예.
1: 거.

0: 예.
1: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잘 은혜 받고
0: 아.
1: 요번에는 창원 극동방송 공개 방송까지 갔다 왔어요.
0: 와, 어이, 너무 잘하셨네요.
1: 네.
0: 그럼 교회를 혼자만 가신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간 거예요?
1: 아니, 제가 혼자 갔고 일단은 원래 아들도 딸도 진영에 살 때는 그 인도에 선교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아들도 일하러 가고 딸도 일하러 가고 이러니까 좀 그랬고 지금은 이제 길게 통화해도 돼요?
0: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1: 친정 어머니가 지금 절에서 35년 동안 공양주 하고 계시거든요. 식사 해 주시는 분.
0: 예예. 예.
1: 거기서 이제 계속 제가 기도를 하고 교회는 안 갔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고 시아버지도 저번 6월달에 돌아가시고 시 어머니만 계셔서
0: 네네.
1: 다 같이 이제 한 교회 이렇게 갈 길을 꿈꾸고 있는데
0: 예, 예.
1: 어머니는 절에서 내려오시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0: 오.
1: 시어머니도 이제 20년 전에 아들, 예. 애기들 아빠가 하늘 날아가서,
0: 예.
1: 그래, 예. 가서 이제 혼자 제가 20년 동안 애들 키웠는데,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교회 가면 진짜 천국에 가서 내 아들 볼 수 있네. 어머니가 믿어야지. 가서 볼 수 있다.
0: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1: 그러면은 간다 하면서 그러셔서 이제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0: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1: 네.
0: 일단은 우리 이혜리님 말고 다른 가족은 아직 교회 나가신 분은 아직은 없고요.
1: 네, 저 혼자.
0: 아들딸.
1: 아들딸은 지금 멀리 가 있어서 같이는 다니지 못하고.
0: 아유, 그렇구나.
1: 기도 제목이 이제 같이 또 네.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살면서 같은 네. 교회 가기를 기도하고 네. 있거든요.
0: 아유, 그래도 우리 이혜리님이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제 다른 가족들도 기도하다 보면은 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
1: 네,
0: 아들,
1: 감사합니다.
0: 딸, 우리 시어머니 다 그 전도 대상자들한테
1: 네. 네.
0: 이 극동방송 듣게 하세요. 예?
1: 네, 계속 듣게 하고.
0: 예.
1: 하고 있어요.
0: 그래요. 작년에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도 이혜리님 계속 지금 극동방송 듣고 계셨던 거죠?
1: 네, 계속 듣고, 지금도 듣고 있었어요.
0: 아, 그랬구나.
1: 네.
0: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하고
1: 네.
0: 계속해서 이제 고민 중에 네. 계시다가, 아, 네. 다행이네요. 예. 그때 네. 몇 년 방학하다가 전화 연결됐죠?
1: 네, 지금 한 5년 넘었지.
0: 5년 넘었어요. 보니까 그때 코로나 방학이라고 하셨던
1: 네,
0: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코로나 때 회사에서 예. 그때는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0: 예.
1: 다니던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0: 예.
1: 못 가게 하는 바람에.
0: 아이고, 그렇구나.
1: 네.
0: 그래서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 드리시니까 요즘 어떠세요?
1: 많이 좋고 또 딸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많이 이제 자꾸 잘 풀리고 있고
0: 네네.
1: 그 말씀이 제일 마음에 그런 게
0: 네.
1: 이겨낼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많이 엎드려 있었거든요.
0: 아이고, 딸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었군요.
1: 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바람에
0: 아이고, 그렇구나.
1: 재판을 하고
0: 예.
1: 재판이 또 아예 우리가 주머니 돈 있는 게 털려버렸으면 아이고 막
0: 네.
1: 돈은 또 벌면 되지 했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중간책으로 이렇게 돼버려갖고
0: 예.
1: 안 그래도 혼자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0: 아유, 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고 딸이 예. 예, 딸이 또 극동방송 이렇게 들으면서
1: 네.
0: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1: 네.
0: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딸이 옛날에 신앙생활 했다면서요, 어렸을 때.
1: 예, 아들하고 딸하고 인도까지 선교 갔다 왔어요.
0: 그니까요. 그니까. 열심을 품었었는데 딸에게 잘 또 오늘 있었던 얘기도 좀 잘 전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소식 저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1: 감사합니다.
0: 딸은 어디에 살아요?
1: 부산에 살아요.
0: 부산에 살아요?
1: 작년에 혼자 독립하고 나갔다가
0: 집에
1: 굴러당 불이 타버려가지고.
0: 아이고, 그러면 제가 우리 이혜리님 이번에 이혜리님이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가셨으니까 계약하셨으니까 축 계약이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1: 아이고,
0: 보내드리고요.
1: 안 보내주세요.
0: 아니에요. 저희는 보내주세요.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렇게 꽃바구니를 보내드리고
1: 아이고.
0: 우리 딸을 위로하는 또 선물도 제가 하나 좀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네, 딸을 위해서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이 시간에 작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셨다면은
1: 네,
0: 감사의 기도를 한번 저와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저 따라서 예, 예.
1: 네,
0: 저 따라서 예, 저 따라서 하시면 돼요. 사랑의 네.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0: 드려옵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자, 우리 이혜린님 힘내시고
0: 네.
1: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셔서 만나셔서
0: 네.
1: 위로 많이 받으시고
0: 네.
1: 또 가족 전체가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우리 이혜린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항해자요.
1: 항해자? 왜 항해자를 좋아하세요?
0: 노래 가사 들으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고 가시는 게 느껴져서요.
1: 그러니까 비바람, 폭풍우 참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네. 이끌어주신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0: 네네.
1: 예, 그래요.
0: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 시와 그림의 항해자 우리 네.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릴게요. 힘내시고요.
0: 예,
1: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세요. 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런 고백의 찬양 항해자 시와 그림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김해에 계시는 분이시죠? 예, 5년 방학 후에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우리 이예리님. 예, 꼭 이예리님을 통해서 이제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소식 꼭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같이 올려드리시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호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이 새깨라를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됐든 안 됐든 거룩한 자극을 받으시고 지금 교회 방학 중에 계신 분들 이번 주에 꼭 계약하셔서 예배 드리고 천국 소망 품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 신한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 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파크골프를 전도의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크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 달만에 땄어요. 이것이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70대에서 60대, 50대 계속 젊으세요.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근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이제 곧 있으면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할 것이며 그 기름진 땅이 푸른 숲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짙은 그늘 속에 있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해 행복할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 무자비한 사람은 사라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지고 악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정에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집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그의 얼굴빛이 붉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 손으로 지은 그들의 모든 자녀를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두려움으로 섬길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며 불평하던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들이 먼저 내 뜻을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파라오의 도움을 받으려 하며 이집트가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오에게 피하는 것은 부끄럽게 될 뿐이며 이집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너희 관리들이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이집트는 쓸모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끄러움만 당할 뿐이다.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망신만 당할 뿐이다. 이것은 남쪽 네게부의 짐승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쪽 네게부는 위험하고 거친 곳이다. 그곳은 수사자와 암사자가 가득하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가득한 땅이다. 이런 땅을 사신들이 당나귀 등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다닌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나라로 그것들을 싣고 간다. 이집트는 헛것이요 돕는다고 해봐야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것을 백성을 위해 판에 쓰고 책에 적어라. 장차 올날을 위해 적어서 영원한 증거로 삼아라. 이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녀이므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여라.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비켜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폭력과 거짓말만 일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죄값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높은 성벽에 금이 가는 것처럼 될 것이고 갑자기 무너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항아리가 깨져 산산조각이 나듯 너희도 그렇게 깨질 것이다. 아궁이에서 숯을 담아내지 못하고

물 웅덩이에서 물을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깨질 것이다.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뒤에 오는 사람도 빨리 뒤쫓아올 것이다. 적군 한 명이 위협을 해도 너희가 1,000명이나 도망치니 적군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칠 것이다. 너희가 산 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시온산에 사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너희에게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많은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가축에게 먹일 것도 많을 것이며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삽과 갈퀴로 까부른 사료를 마음껏 먹을 것이다. 수많은 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망대들이 무너지는 날에 모든 높이 솟은 산과 언덕 아래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께서 백성들을 치셔서 생긴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개의 태양을 한데 모은 것만큼 밝아질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친히 먼 곳에서부터 가까이 오신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짙은 연기 기둥처럼 치솟는다. 여호와의 입술은 진노로 가득하고 그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다. 여호와의 수음은 넘쳐 흐르는 강물 같아서 목까지 차오른다. 주께서 멸망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여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재갈을 그들의 입에 물리실 것이다. 너희는 명절의 전날 밤처럼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심으로 피리 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처럼 행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노에 차셔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큰불 같은 진노로 엄청난 비와 우박을 내리는 큰 폭풍으로 적들을 내리치실 것이다. 아시리아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주께서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채찍으로 아시리아를 치실 때 소고와 수금 소리에 맞추어 치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태우는 곳인 도벳이 준비되었다. 아시리아 왕을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도벳은 넓고도 깊으며 장작과 불도 넉넉하다. 여호와께서 숨을 내쉬면 화산에서 불이 나오듯이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유아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하며 나눌 찬송은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1894년 발표된 이 찬송의 작사자는 프레드 우드로우인데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이 짧은 기도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130년이 넘도록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에서 1935년 발행된 신편 찬송가에 수록되었습니다. 신편 찬송가는 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가 펴낸 찬송가로 한국교회의 인사들과 문인들이 편찬과 번역, 가사 정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기 찬송가들은 외국 선교사들의 수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어 가사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뜻은 통했지만 실제로 노래해보면 억양과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편 찬송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우리말의 정서와 운율에 맞도록 찬송가의 가사를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편 찬송가는 한국교회가 비로소 우리의 언어로 찬송을 해석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바르게 부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편 찬송가가 발행된 1935년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크게 위협받던 시기였습니다. 계속된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1930년대 후반에 이르르면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큰 시련까지 겪게 됩니다. 우리말 찬송을 새롭게 부르기 시작한 기쁨도 잠시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마저 위협받는 시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찬송을 불렀을 때 그 물속은 개인의 질병이나 가정의 어려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현실, 자신의 언어와 이름마저 지키기 어려운 시대, 신앙의 선택이 삶의 안전과 충돌하던 상황이 이 짧은 찬송가 가사에 함께 겹쳐져 들렸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찬송

0: 국경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언어와 시대를 만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의미로 다시 불리게 됩니다. 1894년 미국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1930년대 한국에 전해지면서 식민지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견디던 한국교회 공동체의 노래로 그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부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험한 시험은 무엇이며 우리를 잠기게 하는 물속은 어디일까요?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우리가 오래된 찬송을 오늘 다시 부르고 쓰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한 글자씩 필사하면서 1935년의 성도들이 이 가사에 자신들의 삶과 시대를 담아 불렀듯이 우리도 오늘의 삶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찬송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어떤 기도와 어떤 목소리로 다시 불려야 하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믿음, 회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16장에는 예수를 배교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과 영적 구도가 유사합니다. 애굽에 있으면 바로의 압제를 받고 그곳에서 나올 때 열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의 신을 멸하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 홍해에서 승리한 하나님이 이끄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요한 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를 언급하는 건 그 당시에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말은 로마의 압제를 의미합니다. 출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이 있었다고 하면 계시록에서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 바벨론이 의미하는 건 로마 제국입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섬기라고 강요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을 계시록은 바벨론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어린 양의 승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그 요한 계시록의 영적 구도가 흡사하다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배교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했다. 이게 로마의 인을 받았다는 것이고 로마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에 속한 사람, 로마의 인을 받은 사람, 예수를 배교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으로 심판하는 사건이 16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16장을 보면서 마음에 경험한 게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는가의 관점으로 보는데 요한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 대접 재앙으로 심판을 했다. 여기에 메시지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9절을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또 11절에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에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니.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그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제 행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심판으로 가는 그 길을 보면 마음의 경향성, 기울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마음은 강팍해지고 삶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재앙을, 심판을 당하는가? 반복해서 주는 메시지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입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뉘우침이라고 하면은 회개는 과거에 대한 뉘우침에서 미래에 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 오는 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청년 시절 교육 전도사로 섬겼을 때 이야기인데요. 주일에 장흥에 가서 사역을 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타고 가던 때였습니다. 장흥에서 1시간 30분 정도 버스를 타는데 그때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나주 종합터미널에서 내려야 하는데 지나쳐서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정거장 정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밤이었고 어두컴컴했습니다. 길가에서 검은 지갑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만원짜리 지폐가 제법 두툼하게 있고 그 안에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 안에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찾아주어야 할까? 아니면 주운 건데 그냥 내가 가질까?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만 원짜리 지폐는 빼고 우체통에다 지갑은 그대로 넣어두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고 싶었던 영어 전자 사전, 그게 그 당시에 3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건 저에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출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많이 떨어뜨리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선교단체에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는 성령님이 기도를 막으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갈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훔친 거 아니라 그냥 주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전자사전 사서 영어 공부하면 그 지식이 나를 영화롭게 할까? 이 부담을 너무나 강하게 주십니다. 지갑의 주인은 알 수 없었고 해결할 방법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선교단체의 선교헌금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30여 년이 넘은 경험인데 지금도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갑을 주어서 그 돈을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악해서일까? 약해서일까? 저는 약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약함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에는 이유와 변명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유와 변명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서서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청년 시절에 붙들었던 마음의 비전이 제자였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고 열두 제자 중에 헌금을 담당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교하고 무너집니다. 여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오라비를 살린 예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비싼 향유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허비하네? 이 생각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재정을 감당하면서 재정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자기 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만 그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가룟 유다가 갈등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 아니면 유다가 상처를 받은 것일까? 미묘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는 예수님 말씀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안에는 왜곡된 자기 인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향유 옥합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셔서 그 은혜에 감동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던 건 그 향유 옥합 자체가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장래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생명을 걸고 살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알아차린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입으로만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로 살았고 직분도 맡았는데

예수님 은혜의 반응을 못합니다. 그의 삶이 십자가로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마귀가 금을 타게 되고 제자의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가를 보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룟 유다와 같은 유사한 갈등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유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의 대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는데 8장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전환점에 무엇이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안에 있는 육신의 탄식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는 이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이기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삶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에 반응했고 또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심판받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았을까? 심판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모두 다 실수하고 모두 다 삶의 현장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심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삶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안에 경험하는 갈등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갈등이 존재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갑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여기서 교만해지고 그는 사단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감당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연결되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추구하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는 십자가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원하신 것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감당하는가? 회개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내 원대로 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아버지 원대로입니다.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반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고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무너진 건 받은 은혜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영광에 반응합니다. 십자가로 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오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있고 내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받은 은혜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왜곡되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환경에 반응하는 겁니다. 환경에 계속 반응하면서 우리의 영성은 조금씩 내리막길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배터리가 바닥을 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방전이 되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비전이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때 회복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실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십자가에 반응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 청년 시절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졌던 십자가 이해는 고난이고 죽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십자가는 생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성이 무엇인가?
나의 주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향하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고 십자가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계시록에서 심판받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순간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0: 중심으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고난과 장애물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장애이고 시험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나를 구원하는 생명이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에는 돌이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돌이킴,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이 신학은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나 헛된 우상을 연구하던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늘날 신학자들과 신학 교육이 거기서 오는 영향이 미치는 것이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것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접근해서 학문화가 돼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 거짓된 허황된 신화 우상 자기가요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 몸 바쳐 하나님의 불사르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다면은 때에 때 내 건 놔야 돼.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해야 돼. 이거는요 세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 백서가 그걸 이렇게 축복한 거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모아서 구원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 축복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대학이라면 예수 없는 기독교 대학.

0: 무슨 기독교 대학이요? 아니야. 어렵고 고통 있을 때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부드럽게 안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할 때 새로운 거, 남이 해지 않은 거, 꾸미는 거. 아테네는 그게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요. 그리스도의 수도지. 지금도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신학회 뭐 한다 뭐 한다. 거기에 학회도 해야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학회는 뭐요? 죽은 거요. 자기 말 자랑하는 거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 뿐이요. 없어. 신학자들은 신학책이나 신학 논문을 볼 때 새롭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학자다. 중요해요. 내가 그 반대는 거 아니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이고 그 연구에서 가르치는 거 좋아요. 새로운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니까.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본문으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날 부모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신앙을 강요하면 오히려 교회를 떠납니다. 기다려주면 언젠가 돌아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괜찮습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신앙을 강요하면 오히려 교회를 떠납니다. 기다려주면 언젠가 돌아옵니다. 물론 자녀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의 인격과 질문을 존중해야 하고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존중하는 것과 방임은 다릅니다. 기다림과 포기는 다릅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위기감을 느낍니다. 입시 준비가 부족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학원을 빠지면 척시 선생님에게 연락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말해버립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지. 크면 알아서 하겠지. 신앙은 본인이 선택해야지. 이렇게 말해버려요. 물론 신앙은 궁극적으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 집안의 영혼에 대해서는 체념할 수가 있어요. 해외 선교를 강조하면서 내 자녀가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에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선교지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가까운 영혼은 자녀입니다. 열방을 품는 것과 자녀를 세우는 것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방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 자녀를 외면한 채 열방을 세우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한 번 더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믿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여기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영국 배우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 연기하지 않는 믿음, 실제와 겉모습이 일치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었고 그 다음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다. 이제 디모데 안에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먼저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 속에 있었다. 믿음이 책에만 있지 않았어요. 교회 프로그램에만 있지 않았어요. 로이스와 유닉의 속에 있었어요. 자녀에게 전해지는 믿음은 부모의 말보다 먼저 부모의 삶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신앙 전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기 마음, 뜻, 힘은 인간을 세 부분으로 설명하려는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총체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일부로 사랑하지 말고 한 부분으로 사랑하지 말고 전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려는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교회는 내 삶의 여러 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모임이 50개, 100개 있는데 그 중에 교회 모임도 하나인 거예요. 일부입니다, 일부. 학교 일정이 먼저 정해지고 학원 일정이 먼저 정해지고 여행과 취미가 정해진 다음 남은 자리에 교회를 넣는 거예요. 가족 휴가가 먼저입니다. 자녀가 먼저입니다. 교회 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학원은 빠지면 큰일이지만 예배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학원비는 아무리 비싸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깝게 느낍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래요. 입히 설명회에서는 온 가족이 긴장하지만 예배는 준비 없이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 말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말씀의 곤면은 선택적으로 들어버립니다. 입시 전문가들이 이 대학 가세요, 저 대학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즉각 들어버려요. 고민이 없어요. 말씀의 권면은 선택적으로 들어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니. 저는 학원에 보내지 말자는 게 아니죠. 학원비 내지 말자는 말이 아니죠. 아니, 당연히 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을 우상으로 만들고 마치 대학 입학이 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자녀의 성공을 돕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시철에만 하나님이 필요해. 대학 들어간 뒤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학교에는 진심인데, 학원에는 진심인데, 하나님께는 형식이에요. 자녀는 그 형식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예배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는 안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도 권사님 중에서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린 분이 많습니다. 주부의 이름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왜 집에서는 안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위기를 만났을 때 실제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불안해하고 사람과 돈, 인맥을 의지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소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애들이 알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헌금할 시간이 돌아오는데 헌금하자고 했는데 부모님이 돈 없다고 정색을 해. 그런데 자기 집에 어떤 가전제품을 바꾸든지 자기 어떤 옷을 사든지 가방을 사든지 차를 바꾸든지 할 때는 몇 천만 원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자식이 보고 있다고. 근데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자식이 돈 주라고 할 때는 없다 그래요. 돈이 어디 있다냐? 그런데 헌금할 때 돈을 내놓아 버려. 이때 자식들이 상처받을 거라 그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부모에게서만 자식이 신앙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된 신이 아니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신학적 설명보다 부모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부모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 시간과 돈과 관심은 다 세상에 쏟는다면 자녀는 이렇게 배우죠. 하나님은 말로는 첫째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이구나. 교회는 다녀야 하지만 교회는 섬겨야 하지만 인생을 걸 곳은 아니구나. 급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쳐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예배는 형식이고 성적은 현실이다. 신앙은 취미이고 성공은 본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실제로 살아낸 가치관을 물려받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또 자녀들이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것, 저는 부모님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인간은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자녀 역시 독립된 인격적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그의 책임이었던 것처럼 가인의 범죄도 가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양육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자녀가 믿지 않는 것은 다 부모 탓이야. 부모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니 자식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야. 정죄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새기고 싶은 것은 제 가슴에도 새기고 싶은 것은 부모의 경건이 자녀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위선은 거짓된 믿음은 가면을 쓰고 하는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오히려 불신앙의 강력한 명분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이중적인 믿음, 치를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 아이들을 불신앙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명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한 척 하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데, 가정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부모, 목사님과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고 해놓고 가정 예배는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의 아버지의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 앞, 너무나도 이런 모습 앞에 그런 어떤 그 자녀에게 불신앙에 특히 청사교회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감정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아이를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얘가 교회를 떠났다고 말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저와 같은 말을 해주었으면 자녀는 교회 안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말과 부모가 반대말로 해버리니까, 말은 같이 했을지라도 다른 삶을 살아버리니까 부모님 말도 듣기 애매하고 목사 말도 듣기 애매하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아직 반감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 가문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애쓰게 사시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자식 없이 사는 집이 빚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고, 자식 안 키우고 사는 부모가 뭔 근심이 있답니까? 오직 우리의 근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쓰면 사실은 어떤 의미,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이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부모님이 막대 먹게 살아가면서 자식이 망가지는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저는 100% 일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최소한 어느 상황에서 내 본 주소가 드러났을 때 최소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가정 예배 안 드린 분이 찔림이 있었다면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만 말하면 되거든요. 아들, 딸아, 내일부터 예배 드리겠다. 그동안에 엄마, 아버지가 게을러서 예배를 못 드렸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망하신다. 회개한다. 시작하면 되는데 안 그래 버리잖아요. 나름대로 있는 척 해버리잖아요. 다시 그거 안 들으면 어쩐다냐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해버리죠. 정당화를. 최소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씀이 우리 집안의 기준이 돼서 이 기준을 놓고 아버지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엄마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아들, 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엄마, 아빠가 뭔 말하면 애들이 승복을 안 하냐? 엄마, 아빠의 기준은 소시로 바뀌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해놓고 내 아들, 딸이 나이가 찼어 결혼할 때가 됐어 뭐라고 말해버려요? 고놈이 다 고놈이어야? 믿음은 생기는 것이어야? 완벽한 놈이 어디 있다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해놓고는 막상 어떤 선택을 할 때 꼭 믿음이 중요한 건 아니어야? 믿음은 없다가도 생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가도 생깁니까? 돈이 없다가도 생깁니까?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 부모는. 돈은 없다가도 생기지만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믿음은 절대로 없다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은 삶. 특별히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고난의 때에 드러나거든요. 평안할 때는 누군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근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 나왔다는 이유로 직장에 잘려버릴 때, 병이 찾아왔을 때, 기도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녀는 지켜보거든요. 그럼 오늘 설교를 듣고 어느 대목이 또 떠올랐으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때 불평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또 뭐라고 말해버린다고요? 목사님은 힘든 사람을 이론은 못할 망정 맨날 저런 식으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난 여러분을 위로하는 건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뭐가 어렵대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 해서 넘어갈 사이가 아니라 간증을 만들고 증거를 만들고 열매를 많이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안 풀리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안 풀리면 제가 팔 뻗고 잠 잡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제 두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해 간절히 축복해 주시는 거고. 근데 왜 여러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프게 한다고만 생각하세요? 부모의 거짓된 믿음, 가면 쓴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자녀를 축계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강력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엄마가 마치 뭐 조증, 울증처럼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여야, 가정교회 최고여야. 근데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났나 봐, 좀 싸웠나 봐. 그러더니 교회 안 간다 그래. 왜 안 가냐? 안 갈란다. 뭐 일이 좀 몸이 아파 못 가겠다. 금세 엄마가 조증, 울증을 반복하면서 하여튼 좋을 때는 뭐 기뻐뜨며 주를 보겠네. 청사교회 예배 한번 가볼래 했다가 어쩔 때는 나도 교회 안 갈란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이 생겨났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고난이 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지킨다면 자녀에게 돈은 주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은 가르칠 수가 있었거든요. 믿음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잖아요. 셀 수 없이 성경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게 이 말씀 답을 질문지를 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또는 목사님이 강도에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대요. 그 상황에도 양육사가 믿음, 자기가 나에게 말했던 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그는 지켜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적인 자리에 만나보니까 다 목사님 흉보입니다. 자기는 세 가정 정도 겪어봤는데 한 가정교 양육사만 일치됩니다. 이건 위기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삶을 강단에서 보고 뒤돌아서서 보았는데 이중적인 삶을 살아 여러분은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할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유언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유언이 믿음으로 되려면, 이런 것이 믿음의 유언이죠. 얘야, 돈을 많이 벌어라. 반드시 성공해라. 남에게 지지 마라. 이거 믿음의 유언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교회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라.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런 유언이 나오려면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 너무너무 아쉬움을 가지고 또는 살아보았더니 너무너무 기뻐서 이 삶을 후대에게 전수하고 유언하고 죽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면 쓰고 사는데 믿음의 유언이 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유언만 잘하고 죽어도 자식들이 돌아온다니까요. 제가 어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미담을 좀 이렇게 믿음의 미담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몇 대목을 전했더니 거기 참여한 분들이 아멘 이게 아니라 싸늘해버리더라고 분위기가. 왜인가 봤더니 전혀 형제들하고 집안 식구들한테는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그 미담을 내가 알고 있는 미담을 한 대목 전했더니 집안 식구들은 싸늘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짧은데 하나님이 진짜라면 영원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전부를 걸고 그때도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은 이단에서도 그런 말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라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택을 해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가짜라 그러면 하루속히 청산해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안 다닐랍니다. 아니면 제대로 확실하게 믿어야. 왜? 양다리 거치고 사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집중할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지금 내가 옥수수를 아침에 써놓고 가스불을 끄고 왔다냐 안 끄고 왔다냐. 그럼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지금 기쁘세요? 우리가 이를테면 자녀를 잠시 여기 남겨두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해외를 갈 때 내 자식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은 2박 3일 동안 해외여행이 즐겁습니까? 배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돌아봤더니 어때요? 자식은 나를 찾지도 않고 잘 살고 있어. 사탄마귀가 주는 불안감이죠. 불안감이죠. 사탄마귀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사교회 다니면서 자꾸 다른 교회를 기웃대게 만들고 한지연이랑 살면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첫사랑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인생은 비굴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 그리고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어차피 풍성하지 않는데 돈을 가지고 이놈을 이렇게 저렇게 다 써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돈을 써야 되지 않겠냐고요. 선택과 집중. 이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은 돈을 쓸 때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어느 순간 선순환으로 바뀌지만 변함없이 자녀 중심, 가정 중심, 직장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악순환의 고리가 하루아침에 시간이 흘러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식은 갖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형식은 대단하게 갖췄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인가? 말로는 청사교 사랑한다고 해놓고 교회가 어려운 일 만나면 도망칠 궁리부터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당신은 고난의 때 예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가? 교회가 중심이라고 해놓고 교회 행사는 필요하면 빠지고 가족 행사에 집중하는가?

그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요. 아니, 여러분, 교회 행사 여러 번 한 가정 빠진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최소한 자녀를 키울 때만큼은 의도를 가지고라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의도를 가지고라도 아버지는 어떤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욕심도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돈 쓰지 말자고 제가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래요. 카드로 쓰면

0: 하겠다고 시간 관리상 주일날 잠깐 움직이면 안 되고 주일날 가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다가 단호하게 말했죠. 안 된다. 왜 굳이 월요일도 갈 수 있는데 안 된다. 아니 가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답니까? 근데 도민이에게 제가 새겨줘야 될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겨줘야 될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만 새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속받고 왔잖아요. 우리 가문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알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온전한 마음 전부를 내어드리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있고 손자, 손녀에게도 있고. 할렐루야. 형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께 드려질 때 그 지점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 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식당이든 테이블 한 구석을 보면 냅킨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냅킨을 그렇게 특별하게 바라보지는 않죠. 맛있는 음식에는 관심을 가져도 냅킨에는 좀처럼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냅킨 사실 우리가 가장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합니다. 붉은 소스가 옷 위에 튀거나 커피를 쏟거나 물을 엎질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절박하게 그 얇은 존재를 찾게 되죠. 냅킨은 자신의 하얀 몸을 더럽히면서까지 우리의 얼룩을 닦아냅니다. 자신은 젖고 찢어지고 버려질지라도

때도 다른 사람의 흔적을 대신 감당하는 게 넵킨의 역할인 셈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깨끗하고 빛나는 것만 곁에 두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누군가의 조용한 희생과 헌신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더러움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감당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이죠. 오늘도 예수님 닮아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닦아주는 작은 넵킨 같은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7월 22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지명현의 주님의 마음에 본받는 자 찬양 들으면서 오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돼야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면받던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우리의 하루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 조용히 들어주는 귀, 먼저 내미는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도 합니다. 냅킨은요, 자신이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얼룩을 닦아낼 때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조금은 불편해지고 조금은 손해도 보고 또 조금은 시간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작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전해질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내주실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힝글리시 투게더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찬송가 필사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사 노트 챙기셔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 또 듣고 싶은 찬양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광주극동방송 카카오톡 또 극동방송 앱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이화챔버 콰이어의 찬양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 찬양 듣고요. 수요일 코너 힘글리시 투게더로 돌아오겠습니다.

0: English
1: together.
0: Hey, 힘저질라 수요일 코너입니다. 힝글리시 투게더.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을 영어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다니엘 선생님 나와 주셨습니다. Welcome back, Daniel.
1: It's a delight to be back. Thanks for having me, Suyeon.
0: 네.
1: And thank you, listeners, for joining us in another episode of English Together.
0: 네, 오늘도 다니엘 선생님과 함께 영어 찬양을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선생님?
1: So this week's song is called In Christ Alone.
0: Oh, In Christ Alone.
1: Yes, it was written in 2001 by a Northern Irish composer, Keith Getty. And a British songwriter and worship leader, Stuart Townend. And this modern hymn was the first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More than just a worship song, it has been widely praised as a modern hymn that beautifully captures the heart of the gospel in a single composition.
0: 네, 이번 주에 함께 하실 곡은 In Christ Alone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곡은 2001년 북아일랜드의 작곡가인 키스 캐리와 키스 게리와 영국의 예배 인도자이자 작사가인 스튜어트 타운랜드가 함께 만든 현대 찬송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협업해서 탄생시킨 작품이기도 한데요. 단순한 예배곡을 넘어서 복음의 핵심을 한 편의 찬송에 담아낸 현대의 찬송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As the lyrics unfold, they take us on a journey through the gospel from Christ's incarnation to the love displayed on the cross, the victory of his resurrection, and the unshakable hope and assurance we have in him. It is a powerful confession of faith set to music. And since it's released, In Christ Alone has become a beloved hymn in churches around the world. It has been recorded and performed by many Christian artists, including Keith and Kristen Getty, Michael W. Smith, Natalie Grant, and continuing still to inspire believers across many generations.
0: 네, 가사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의 승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까지 복음의 이야기가 한편의 신앙 고백처럼 이어집니다. 발표 이후에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찬양으로 불리고 있고요. 또 많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이 곡을 찬양했습니다.
1: As you listen to this hymn today, may it be a moment to reaffirm that our hope is not in our circumstances, but in Christ alone.
0: 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먼저 듣고 올게요.

0: 네, 오늘의 찬양 In Christ Alone 함께 듣고 왔습니다. 먼저 다니엘 선생님이 가사를 읽어주십니다.
1: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0: 네, 오늘은 이렇게 1절 가사의 일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한 문장씩 다니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1: So in the first line, the word alone means 오직.
0: 오직.
1: So in Christ alone is 오직 예수 안에.
0: 네.
1: 오직 그리스도 안에.
0: 네.
1: And the next line,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Light is 빛.
0: 빛.
1: And
0: 네.
1: strength means him.
0: 네.
1: Of course, song is 노래.
0: 네,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는 나의 빛이요, 힘이요, 노래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1: Exactly. And the next line,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0: 네.
1: Cornerstone means 모퉁이돌.
0: 네, 모퉁이돌.
1: Yes.
0: 네.
1: And the word cornerstone is a biblical title for Jesus. In Ephesians 2:20, we read Christ Jesus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stone. It reminds us that Jesus is the firm foundation of our faith, the one who supports, strengthens, and holds our lives together.
0: 네, 이 cornerstone 하면 모퉁이돌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1: I believe the cornerstone is the first stone that they place
0: right.
1: and the rest of the building.

0: 네. is lined up according to the cornerstone.
1: 그렇죠.
0: So if the cornerstone is wrong, the building will be wrong.
1: Right.
0: So if the cornerstone has to be perfect, and that's a perfect example because Christ is perfect.
1: 네, 이 모퉁이 돌이 건물에 가장 먼저 세워지는 돌이잖아요. 기초가 되는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이 잘못되면 건물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벽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주신다. 이런 yes.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And continuing, solid means 견고한.
1: 견고한.
0: So solid ground means 견고한 반석.
1: 네, 견고한 반석.
0: Yes.
1: 네.
0: Firm through, it describes something that remains steadfast, unshaken, no matter how difficult the circumstances may be.
1: 네, solid ground 하면 견고한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이 firm through 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0: Fiercest comes from fierce. Fierce 네. means 치열한.
1: 네.
0: And fiercest is just the superlative form of fierce.
1: 네.
0: 가장 치열한.
1: 네.
0: 가장 격렬한.
1: 네.
0: And drought means 가뭄.
1: 가뭄.
0: 가뭄.
1: 네.
0: Storm means 폭풍.
1: 네, 맞습니다. 이 fiercest는 fierce의 최상급 표현인데 그래서 fierce는 원래 뭐 치열한, 격렬한 이런 뜻이니까 fiercest 하면 가장 치열한, 가장 격렬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전 문장과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가장 격렬한 가뭄과 폭풍을 지나도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고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니엘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0: In Christ alone.
1: In Christ alone.
0: My hope is found.
1: My hope is found.
0: He is my light.
1: He is my light.
0: My strength, my song.
1: My strength, my song.
0: This cornerstone.
1: This cornerstone.
0: This solid ground.
1: This solid ground.
0: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1: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0: Good job.
1: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0: In Christ alone.
1: In Christ alone.
0: My hope is found.
1: My hope is found.
0: He is my light.
1: He is my light.
0: My strength, my song.
1: My strength, my song.
0: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1: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0: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1: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0: Perfect.
1: 너무 어려운데요, 오늘.
0: You did a great job.
1: 네네, 다들 그래도 잘 따라오셨죠?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0: So cornerstone, solid ground, these are terms that builders and construction workers use.
1: Oh, 네.
0: One of the things that many non-English speakers have trouble with when they move to an English-speaking country are naming building tools.
1: 네, cornerstone, 뭐 solid ground 이런 표현들은 원래 건축이나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래요. 그런데 영어권 국가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구, 공구들의 이름입니다.
0: So in the U.S., we like to do many things by ourselves. So most of the tool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actually all of the tools we're going to talk about, I have in my house. And if something goes wrong or breaks, I just take out my tools, maybe my smartphone and YouTube, watch some videos, and then I fix it, or at least I try to fix it.
1: 네.
0: So how many of these tool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did you already know?
1: 네, 미국에서는 집에서 간단한 수리 정도는 직접 하는 문화가 꽤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영화에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집 고치고 하는 그런 장면들.
0: Cars too.
1: 네. 우리 다니엘 선생님께서도 집에 이런 공구들을 대부분 갖추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무언가 고장 나거나 망가지면 공구를 꺼내시고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서 직접 고쳐 보신다고 합니다. 네. 고쳐지면 너무 다행인데.
0: If I can actually fix it, yes.
1: Yeah, right.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말씀드릴 공구들의 영어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0: So the first one is maybe you need to hang a picture on the wall. So what's the tool that you're going to use?
1: You have 망치.
0: Yes. In English, we would say

0: hammer.
1: A hammer, exactly. Oh. And what do you hit the hammer with?
0: Nails.
1: Nails, oh. Yes. So the first two are hammer and nails.
0: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벽에 액자를 걸려고 할 때 필요한 공구입니다. 망치죠, 망치. 망치는 영어로 hammer,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는 못, 못은 영어로 nails입니다.
1: I think a lot of non-English speakers get nails and
0: right.
1: screws confused.
0: Screws?
1: Yes, oh. like from a screwdriver.
0: Ah.
1: Which is number two.
0: 네.
1: We all know about the screwdriver. It's used to turn the screws.
0: Oh.
1: But there are two screws. Main kinds of screwdrivers. One looks like a line,
0: ah.
1: and the other looks like a cross.
0: Oh.
1: So do you know what they're called?
0: Oh.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1: If you said in English the line is called flathead,
0: 아,
1: you are correct.
0: 일자 드라이버가 flathead screwdriver.
1: Yes.
0: Oh.
1: And the cross, that's called Phillips.
0: Phillips? Why?
1: So I wondered the same thing, so I looked it up. And the Phillips screwdriver was made after the flathead screwdriver.
0: Oh.
1: And a man... His last name was Phillips, designed a screw that was easier to turn
0: 네.
1: because he put two lines instead of one line.
0: Oh.
1: And so those screws are called Phillips screws.
0: Oh.
1: And so the screwdriver used to do that is
0: Phillips
1: the Phillips screwdriver.
0: 오, 신기하네요. 우리 왜 나사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는 이 공구 두 번째인데요. Screwdriver입니다.
1: Yes.
0: 우리나라에선 그냥 드라이버라고 드라이버라고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도라이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일자 드라이버랑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데 일자 드라이버는 flathead screwdriver. 이 머리가 flat, 납작하다 이런 뜻으로 flathead 이건 이해가 됐는데 십자 드라이버는 영어로 Phillips screwdriver 이래요. 그래서 왜 Phillips이냐고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필립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Phillips screwdriver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1: yes.
0: 직관적인 이름. 좋습니다. 다음 거 살펴볼게요.
1: So, what do you need if you're going to make a small hole?
0: Hole.
1: Yes. Which tool would you use?
0: Drill.
1: Yes. Very good. You would use a drill.
0: 네.
1: This is a little different because this one is actually usually a power tool.
0: 아.
1: So, we either have to plug it into the wall
0: 네,
1: or have
0: 맞아요.
1: A battery. Yes. And that little... The little drill just spins around and around and cuts into different things.
0: Right. 드릴은 영어로 drill입니다. 전동 드릴, drill이고요. 다음 표현 살펴볼게요.
1: Okay. How would you cut a piece of wood or a piece of metal, a piece of plastic? What would you use?
0: 나무 자르는 거, 톱, 톱.
1: Yes.
0: 톱으로 자르죠.
1: In English, that's called a...
0: Saw.
1: Saw. Very oh. good.
0: 영화 그
1: yes. Yes. I think the first of the series, that was one of the tools that was given in the movie. Yes.
0: 아, 다행히
1: saw.
0: 저는 이제 보지 않았지만 아무튼
1: I did not either. 네.
0: 나무나 금속, 플라스틱을 잘라야 될 때 쓰는 톱은 영어로 saw라고 합니다.
1: Good.
0: 네.
1: All right, the last one is a tool that you would use to measure how long something is. It's like a ruler,
0: measure?
1: But it's longer, and it coils up to save space.
0: 줄자인데, 줄자. 줄자. Mm-hmm. 영어로 뭐죠? 줄자.
1: Well, you already said part of it. It's a measure.
0: Measure.
1: Because we're going to measure something, but it kind of unfolds or unrolls like tape.
0: Oh.
1: So it's called a tape measure.
0: 아, 이 테이프같이 생겨서 네, 줄자를 영어로 tape measure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 Yes.
0: 네, tape
1: so,
0: measure.
1: I think if you learned these five things, this is going to be really helpful.
0: Right.
1: If you ever went to an English-speaking country and you needed to fix something in your house.
0: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 있는 공구들 보면서 한번 이제 남편분들, 아내분들한테 망치 좀 가져와 하지 말고 해머 좀 가져와 드라이버 좀 가져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크류드라이버 좀 가져와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쓰면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좋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뭐 다양한 공구들이 있겠지만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만 알아두셔도 참 간단한 작업을 표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 표현들 만나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0: 모퉁이 돌은 영어를 무엇일까요?
1: 네, 모퉁이 돌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보기 있죠? 보기 주시죠.
0: 1번 cornerstone.
1: 1번 cornerstone.
0: Number 2 corner kick.
1: Number 2 corner kick.
0: You can't laugh. That gives away the answer. Number 3 corner shop.
1: 네, corner shop입니다. 모퉁이 돌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1번 cornerstone, 2번 corner kick. 네, 3번 corner shop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과 극동방송 앱도 열려 있습니다. 힘글리시 투게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니엘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0: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back in with us. We hope you have a great week. And remember that we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alone.
1: 네, 힘글리시 투게더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Bye. Bye.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메리앤 베이커는 젊은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하나뿐인 남동생마저 병으로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며 원망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 그녀의 마음속에 폭풍 같은 분노가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풍랑도 다스리신다는 깨달음이 이 찬송을 탄생시켰죠. 그럼 오늘의 찬송가 험한 시험 물속에서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저의 내일이 두렵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제 영혼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걱정거리가 가득해 보이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제 삶에 참된 소망 되시니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행저질라 수요일 코너 힘글리시 투게더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찬송가 필사 묵상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힘글리시 투게더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모퉁이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코너스톤, 2번 코너킥, 3번 코너샵이었는데요. 정답은 뚜꾸뚜꾸뚜꾸뚜꾸 1번 코너스톤이 정답이었습니다. 다들 정답을 잘 맞춰주셨는데요. 오늘도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링크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찬송가 필사 전이신 분들은요, 오늘이 가기 전에 찬송가 필사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함께 기도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라고 두 글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 보내드릴게요. 함께 기도하면서 필사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요.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안전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도현의 고래를 기다리며 라는 시입니다. 고래를 기다리며 나 장생포 바다에 있었지요. 누군가 고래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했지요. 서로 돌아온다고 해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나는 서러워져서 방파제 끝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았지요.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는 게 삶이라고 알면서도 기다렸지요. 고래를 기다리는 동안 해변에 젖꼭지를 빠는 파도를 보았지요.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는 그 바다가 바로 한 마리 고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은 부제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신 부분인데요.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 사이의 독특한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시대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신부를 맞이하고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이들을 영접하여 함께 혼인잔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열 처녀는 모두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들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들 중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나머지 다섯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기름에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더불어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을 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랑은 예상보다 더디 왔고요. 기다리던 열 처녀는 모두 다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그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 처녀는 모두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갔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 요청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각자 기름을 사러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애원했지만 신랑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구원의 문이 닫히고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배제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꼭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영적 준비가 필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더니. 아멘. 등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형태나 신앙인으로서의 명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실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말세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은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요. 또 각각의 그런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도 있고 오래된 골동품의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입니다. 등잔의 모양이 아닌 등잔의 기능을 온전히 갖추게 할 내용물이 바로 기름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에는 이름만, 무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장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등과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습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름이 없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인데요.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손에 등을 쥔 열처녀와 같습니다. 하지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바로 행함에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겉모양은 동일하지만 속모양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 바로 이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라이온입니다. 올리브유를 뜻하는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된 말입니다.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성별과 거룩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왕, 선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고 성별했다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둘째는 빛과 인도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치유와 회복입니다. 상처난 곳에 바르거나 약으로 사용되어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넷째는 기쁨과 풍요인데요. 잔치 때 머리에 바르기도 하여서 기쁨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계속 채워서 불을 밝게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집중합시다.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추구합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영적 준비를 서두르는 삶으로 태세를 전환합시다. 이 기름은 다른 사람이 대신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나 부모, 배우자가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한 채 내면의 영적인 기름이 고갈되어 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봅시다. 영적으로 고갈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그 열정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준비하여

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 예배합시다.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배하는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 부르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0: 아멘.
1: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한 주간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시간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넘어졌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0: 아멘.
1: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봉선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봉선동과 광주와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양육훈련을 통해 저희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섬기며 생명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인도네시아 순바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선포된 복음과 사랑의 섬김이 순바 땅의 큰 부흥으로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선교 완성을 이루어 주옵소서.
0: 아멘.
1: 8월에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소망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조중 적병적 비전 테이블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온 세대가 꿈꾸며 북한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하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는 조중 적병적 비전 트립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잘 준비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회를 통해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온 성도가 성령 안에 한마음 한뜻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은혜와 긍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목양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고통에서 찬송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귀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깨우며 저희에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 영역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예전에 노예 체육대회 여러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배구 경기를 할 때였어요. 한참 진행됐고 스코어는 14대 9였습니다. 한 점만 더 내주면은 지는 거예요. 이제 뭐 14대 9니까요.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점 한 점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14대 10, 14대 11, 14대 12, 14대 13, 14대 14. 듀스가 됐어요.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리고 결국 14대 15. 드디어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날 것 같아요. 14대 9에서요. 한 점 내주지 않고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보고 있던 다른 교회 성도들도요. 마음에 짜릿한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체육대회 이제 세 번째 참여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참여했고 두 번째 참여했을 때 준우승을 했고 세 번째 이렇게 종합 우승을 하게 됐어요. 배구는 그때 준우승 결승까지 갔고 그렇게 해서 결승까지 갔고 준우승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그 역전승의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우승 별로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때는 그 14대 9에서 따라잡아서 역전승하는 게 더 감격스럽더라고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룻기서의 마지막을 보는데요. 룻기서의 마지막 장면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역전승한 것 같은 분위기. 기쁨이 있고요. 환희가 있고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요. 잔치집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있어요. 룻기의 처음 시작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가 무슨 뜻입니까?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뜻이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 고통. 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나는 고통입니다. 나는 괴로움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의 시작은요. 고통스러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그 땅의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또 이방 대적들은 자주자주 침공을 해와서 괴롭혔습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를 데리고 또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냥 굶어 죽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해 간 거예요.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형편과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이 가정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 흉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 흉년,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가치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고요. 단지 나쁜 상황이라고만 생각한 것이죠. 야, 이 상황 우리에게 나쁜 거야. 우리 이 상황을 빨리 피해야 돼.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나쁜 상황이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모압 땅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한 땅입니다. 근데 그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결국 잘못된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였는지 모압 이주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과부만 남았다.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남편과 아들 없이 홀로 지내는 것이요. 거의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남자들은 다 죽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다시 생명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가? 이들에게 절박한 인생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룻기 전체를 보면요, 아주 드라마틱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서막이고요. 그리고 1장을 1막, 2장을 2막, 3장을 3막, 4장을 4막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 종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막은 바로 1장 1절부터 5절이죠. 흉년을 맞은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철저한 실패를 맛보는 모습이에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1장 1막이죠. 1막에는 나오미와 룻이 다시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잖아요. 막안 됐다고 혀를 차고요. 2막은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룻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밭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장면이 바로 2막입니다. 산막을 보면요. 이제 그 룻이 타작마당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찾아갑니다. 보아스는 잠을 자고 있는데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보아스가 잠자다가 깜짝 놀라 깨지 않습니까? 그때 보아스에게 기어 물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룻이. 그게 산막이에요. 사막은 이그 청혼을 받은 보아스가 이제 그 룻에게 어떤 그 약속을 해주면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면서 이제 단판을 치러 아목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아목이에요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보아스가 사막에서 아목에와 단판을 치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룻과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막에 바로 사장 18절 이하에

다윗의 족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이렇게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극적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과 4장을 비교를 해보면요. 더 놀라운 반전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장에서는 죽잖아요. 가족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4장에서는요. 기뻐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1장에서는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4장에서는 새 출발의 결혼식이 있고요. 아기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새 생명의 출생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좀 전에도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손녀 태어났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시간 전에 아기 태어났습니다. 우리 백경태, 이채은 부부가 한 2시간 됐겠네요. 딸,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장로님 저희가 오더니 목사님 손녀 딸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새 생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 탄생의 기쁨. 1장에서는 장례식이었는데 4장에서는 결혼식이 있고 새 생명의 출생이 있었어요. 1장에서는 가난의 굶주림이 있었는데 4장에서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1장에서는 모압으로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 때문에 징계받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4장에서는 다시 회복되고 축복받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훨씬 더 좋아지는 삶, 완전히 달라진 인생,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에서는요, 나오미와 루세의 믿음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간 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여기가 잘못된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리를 박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의 선택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믿음의 결단만으로 인생이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결단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섭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압으로 갔을 때 모압에서 철저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어요. 다시 풍년에 곡식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모압에 있는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우리는 떠나왔는데, 떠나서 실패했는데, 야, 하나님은 우리의 고향 베들레헴을 저렇게 축복하셨네. 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찬송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룻은 그냥 먹고 살 문제 때문에 돌아온 게 된 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당장 현실은 먹고 살 것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집에 있고 노년의 시어머니는 집에 있고 젊은 룻이 이제 그 이삭이라도 주러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정확한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셔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이미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태어난 아기가 누군가 하면요. 15절을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렇게 동네 여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가 탄생했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 아이가 바로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 형편은 어땠다고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인생이 좀 새롭게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길 원하십니까? 고통에서 찬송으로, 빈곤이 풍요로, 불안과 외로움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라오미와 루스는 뭐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유대 땅또 한쪽 구석 베들레헴 작은 베들레헴의 한 가정에 불과했어요.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일반적인 가정이었어요. 근데 평범한 가정에 일상적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만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 전혀 이름 없는 가정에 그 가정에서 그 흉년을 맞이했고 모압당을 이주하고 근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한 가정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 개입하셔서 섭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가 팔려버렸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합니다.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비록 종살이 하고 있지만 감옥살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비록 상황은 종살이고 감옥살인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형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셨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한 가정이 구원받고 한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소년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포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아주 환하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역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죠. 주의 말씀만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고 계셨고 다니엘도 거기에 믿음을 반응하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여인.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을 비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고집부리고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라오미와 룻이
계속 고집 부리고 모압에 남아 있었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고집 부리는데, 작정하고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 나와도요, 작정하고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면요, 절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요, 염려의 삶을 맡겨드리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럼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의 역전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막힐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참으로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바로 그분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은요. 고난은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 드라마를 펼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을 때, 야, 장래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말로 다 없이 클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룻기가 마무리가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 이렇게 이름을 쭉 나열한 것 같은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버릴 내용은 아닙니다. 바로 룻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이제까지 1장, 2장, 3장, 4장,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서 재밌게 읽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이름만 쫙 언급되어 있을 때, 그냥 별로 여기에는 관심 안 두고 그냥 딱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룻기의 하이라이트예요. 룻기의 시작이 암울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룻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준 위대한 왕 다윗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룻기는 단순히 사사시대 한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의 족보가 딱 등장하면서, 야,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한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 아기가 이름이 오벳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 태어난 아기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18절부터 22절까지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족보가 여기 나오는데, 똑같은 족보가,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성경의 첫 권이 바로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이고요, 다윗 왕의 족보이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족보와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 족보를 그대로 옮겨서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그 족보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에 몇몇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 텐데,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 한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 부분이 좀 앞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여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라합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여기도 또 포함되고 있어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1장 3절부터 6절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름이 세 명 이름이 더 추가되죠.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게 더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룻이 누굽니까? 비천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룻기서 1장에 보면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된 것입니다. 룻이 모압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왔잖아요. 유다 땅 베들레헴 왔잖아요. 바로 그가 베들레헴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왔다라고 앞에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왔을 때 단지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자신의 물리적인 삶만 풍요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과부로 하찮은 인생인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여인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족보가 보여지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스가 나오는데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는 불륜의 아들이에요. 바로 유다, 야곱의 아들이 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뭐 유다는 모르고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유다는 그냥 창녀와 자기가 몸을 섞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하고 창녀로 변장하고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또한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 지금 이 성경에 지금 룻기 성경에 전반적으로 지금 등장했던 보아스는요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여리고 기생. 근데 기생이 그냥 술 파는 기생이 아니에요. 매춘부입니다. 매춘부.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매춘부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세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말, 라합, 룻. 다 떳떳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야, 족보를 세탁하려면 오히려 다 이걸 빼고, 좀 유명하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딱 족보에 나와야지 이 족보의 가치가 더 살아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세 명의 이름을 다 집어넣고 족보를 더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가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처럼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시원찮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야, 다말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 없는 자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의 조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좀 무가치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형편도 이렇고

소망도 없고, 아,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야지.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사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다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무가치하고 죄된 존재인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 감동적인 순간은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때일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배구 경기 14대 9로 치고 있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 근데 14대 10, 14대 11, 14대 14, 14대 15로 그렇게 역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보다 짜릿한 감동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 치고 있다가 막판에 경기가 그냥 역전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오래 남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동의 드라마가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연출자이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이 내 삶을 붙드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끌어가시도록 나를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인생을 연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냥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가장 극적인 역전승을 연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자녀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역전승이 어디 있습니까?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루시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되었고 또 나오미,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 바로 그들을 통해서 텅 빈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풍요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길 원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개인의 삶에 그냥 늘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순바 동영상도 봤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절망에 빠지면요, 그거 못합니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면요, 절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비록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환경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연약한데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을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이 어떤 역사를 펼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해서 나보다 더 크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0: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세의 인생이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베들레헴 한 작은 가정에, 평범한 가정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 붙드시고 이끄시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전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 내가 누려왔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고통에서 찬송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그대의 삶 가운데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을 유치부, 유치등부,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또 수고할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 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감사하며 즐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칭찬하시고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둔 거룩한 일,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쉼을 얻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전심으로 클래식콰이어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정리 사모님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감사하며 이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오늘도 열려 있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이 시간 나누면 좋을 찬양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강성훈의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플레이트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레이디언트 밴드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노상신의 부르심 그리고 폴 발로시의 영어 찬송이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6992번님께서 광주에서 울면서 찬양 듣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어요. 아, 이 시간에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또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또 다양한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샵 9330 문자메시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들 기다리면서 함께 찬송 듣고 옵니다.

주여 내 소망 조준모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김한나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보람과 진짜 행복을 주실 주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또 함께 찬양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유아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하며 나눌 찬송은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1894년 발표된 이 찬송의 작사자는 프레드 우드로우인데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이 짧은 기도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130년이 넘도록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에서 1930

0: 1935년 발행된 신편 찬송가에 수록되었습니다. 신편 찬송가는 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가 펴낸 찬송가로 한국교회의 인사들과 문인들이 편찬과 번역, 가사 정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기 찬송가들은 외국 선교사들의 수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어 가사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뜻은 통했지만 실제로 노래해보면 억양과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편 찬송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우리말의 정서와 운율에 맞도록 찬송가의 가사를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편 찬송가는 한국교회가 비로소 우리의 언어로 찬송을 해석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바르게 부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편 찬송가가 발행된 1935년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크게 위협받던 시기였습니다. 계속된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1930년대 후반에 이르르면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큰 시련까지 겪게 됩니다. 우리말 찬송을 새롭게 부르기 시작한 기쁨도 잠시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마저 위협받는 시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찬송을 불렀을 때 그 물속은 개인의 질병이나 가정의 어려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현실, 자신의 언어와 이름마저 지키기 어려운 시대, 신앙의 선택이 삶의 안전과 충돌하던 상황이 이 짧은 찬송가 가사에 함께 겹쳐져 들렸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찬송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언어와 시대를 만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의미로 다시 불리게 됩니다. 1894년 미국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1930년대 한국에 전해지면서 식민지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견디던 한국교회 공동체의 노래로 그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부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험한 시험은 무엇이며 우리를 잠기게 하는 물속은 어디일까요?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우리가 오래된 찬송을 오늘 다시 부르고 쓰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한 글자씩 필사하면서 1935년의 성도들이 이 가사에 자신들의 삶과 시대를 담아 불렀듯이 우리도 오늘의 삶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찬송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어떤 기도와 어떤 목소리로 다시 불려야 하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열 번째 시간 예루살렘 입성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우리는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기 위해 애를 쓰며 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자신의 얘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다가 결국 집을 떠나 자신을 받아줄 곳을 찾아간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비로소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인물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의 11번째 이야기 예루살렘 입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죠. 오늘도 제가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2년쯤이 되자 요한은 아무에게도 이해나 관심을 받지 못하던 까칠한 소년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미소가 넘치는 아주 순수하고 가슴 따뜻한 청년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처형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받아들이기조차 힘든 소식이 전해지고 곧 겨울이 왔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날씨가 아주 좋은 날만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낮이 점점 길어지고 비도 맑게 그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떠날 채비를 하셨죠. 요한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 앞에 훨씬 더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 고난은 제자들의 중심까지 흔들어 놓는데 말이죠.

0: 선생님, 저희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도자들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1: 그렇군. 무슨 일로 왔느냐?
0: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나?
2: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재밌네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저랑 친구들이 손 안 씻는다고 불평하러 오신 거잖아요.
1: 요한,
3: 이봐, 그건 전통이네.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거룩한 전통이라고.
1: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4: 뭐라고요?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

0: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껏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1: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0: 글쎄요, 전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1: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2: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 자신이 그분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근거를 요청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대표로 나왔습니다.
3: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그분이 누굴 말하는 건데요?
2: 들리는 소문들로는...
3: 소문이라고요? 그럼 여기 소문 퍼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2: 요한 선생님,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단지 선생님께서 그 하늘에서 오셨다는 어떤 표적 같은 거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1: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
4: 예수님,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가이사랴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1: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에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2: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3: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1: 요한,
4: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1: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5: 빌립, 너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만 하면 예수님 오른쪽 자리는 내 자리야.
3: 아니죠, 베드로. 그 자리는 내가 앉아야 맞죠.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발 앞에 앉게 될 거요.
5: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를 별로 환영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3: 선생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아니면...
1: 요한,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잘 보렴.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2: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1: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선하다고 하는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네. 자네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는가?
2: 저는 이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 자네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자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그러면 자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네.
2: 하지만 선하신 선생님, 저는...
1: 다 주고, 친구여,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게.
3: 예수님, 왜 저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냥 가버리죠?
1: 왜냐하면 저 사람이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이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0: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지.
1: 주님, 저희 중에 부자는 없지만 저희는 저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0: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2: 그런데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저희가 다들 궁금해하는 건데요, 그 나라가 언제쯤 세워지게 될까요?
1: 맞아요. 언제쯤이나 우리 땅을 다시 찾게 되죠?
2: 언제 저 로마 놈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0: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2: 네, 알고 있습니다.
0: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 오, 할렐루야! 이제 거의 된 거네요!
0: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가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2: 하지만 예수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나요?
3: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0: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3: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아픈 친구를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들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얘기가 다시 나왔죠.
2: 예수님, 저희가 지금 예수님 친구 나사로가 어떤지 보러 가는 거죠?
0: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이 일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그 얘기로 가자.
3: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빠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2: 마르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4: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0: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4: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3: 그들은 산에 올라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0: 돌을 옮겨놓아라.
2: 아니, 뭘 어쩌시려고?
4: 주님,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0: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1: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2: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 너무 놀라 숨도 못 쉬고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3: 저 베드로, 나 좀 도와줘요.
1: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 예수님.
5: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2: 제가 목격한 최고의 순간 중 하나죠. 잠시 후 무덤 입구 밖으로 머리가 보이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도 붕대로 싸매어 있었습니다.
5: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2: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퍼뜨렸죠.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 공의회를 소집했죠.
6: 제 생각엔 우리가 이 자를 공의회로 불러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그만하도록 경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6: 가야바님, 그렇잖아도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7: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오.
6: 제가 드리려던 말씀은...
7: 글쎄, 틀렸다니까. 이 사람이 별별 이적들을 다 보이고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오.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 유대 정부의 자치권을 빼앗을 게 아닙니까?
8: 맞습니다.
9: 맞아요.
7: 그렇지.
6: 하지만 가야바님.
7: 자, 다들 조용. 난 여러분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것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6: 제가 알기로는
7: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요, 우리 존재 자체 말이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가 한 일을 조사한다고 변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요.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끝장을 내야 합니다.
8: 끝장난다니까 무슨 말이지?
9: 그 사람 아니 어떻게
8: 그러게 말이야.
6: 하지만 가야바님, 그럼 대체 뭘 제안하시는 건가요?
7: 제안 따위를 하는 게 아니요. 여기 계신 모두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체포해서 반드시 유죄를 밝혀내고 처형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걸 모두 명심하시오.
6: 하지만 가야바님, 그럼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세요?
7: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9: 자, 이 문제를 지금 배워주면
10: 좋겠다.
9: 지금 내 책을
10: 모르는 지금도
2: 곤란하게 그 기분 나쁜 대립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해왔고 드디어 때가 된 것이었죠. 6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거리는 6월

0: 축제를 지내기 위해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온 순례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이 축제를 위해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 저기 봐! 그분이 오셨다!
2: 그분이에요!
1: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배! 복이 있기를!
2: 오산나!
1: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2: 호산나!
0: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죠.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했습니다.
1: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2: 호산나!
0: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끼어 있었죠.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0: 그렇게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고 예루살렘 거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로마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혈안이 되어 감시하고 있는 높으신 유대인 공회 사람들까지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게 됐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시기 전에 잠시 멈추셔서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성벽을 올려다보셨습니다.
5: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성문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주인이시오 스승으로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할 때는 용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이 허락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누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얘기해 줘야 합니다. 또한 다른 믿는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11번째 시간 예루살렘 입성. 출연 서령범,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동정녀 임신을 믿느냐라고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정녀 임신을 누구보다도 믿기 힘든 사람은 본인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기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성경 말씀을 마리아처럼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처럼 있는 그대로 마음에 들여놓으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바로 알고 한 구절씩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진리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8편 함께합니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들이 모두 우리를 위한 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철저히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도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어로 얼굴은 파님인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여러 면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한 가지 면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그분의 다양한 면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도 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달려오시는 하나님, 상황마다 다른 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밤 어떤 면을 보여주실지 그게 기대되곤 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매트 레드맨의 Call to Worship, 폴 벨러시와 크리스 맥클레니가 함께한 Open the Eyes of My Heart, 데럴 에반스의 Trading My Sorrow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강명식의 주님의 세계로, 정성실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김도연의 예수는 나의 힘 들려드렸습니다. 6541번 쓰시는 분께서, 하나님 오늘 문득 공원을 산책하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평화가 잘 지켜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고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평화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샬롬,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평안이 있기를 이밤 기도하게 되네요.

0: you, Lord. We bless your name, Lord.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Through It All, Morris Chapman의 Great Is The Lord, 그리고 Terry McAlmon의 Holy Holy Hol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 성령의 9가지 열매 테마로 꾸며드립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3가지 사랑, 희락, 화평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이웃을 향한 열매 3가지 중에서 오래 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참고 누군가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송 전지현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은 달빛 마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오늘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바로 직전인 8절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 저는 이 말씀을 그 앞선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천년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아주시는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깊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 인내를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를 꼭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번 주간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 나누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영역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를 대하여 오래도록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인내요,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참음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이서빌리티라는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멋진 옷을 입고 다니기를 즐기며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치에서 높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말 그대로 이서빌리티의 능력을 뽐내던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높은 곳에서 뽐내시기보다 낮은 곳에서 죄인과 병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섬기시는 겸손의 삶을 살아내셨죠. 높고 화려한 삶을 치장하기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어려운 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깊고 따뜻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텐트메이커즈의 예순아의 치료자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공감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장윤영의 You Raise Me Up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든 레빅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 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 프로젝트의 나눔의 미학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시미의 How Great Is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이미 맥도날드의 Desperat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4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힐송의 Magnificen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예보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

그것이 성화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 욕심 또는 내 생각을 주님이 억지로라도 들어주시기를 때로는 때를 쓰면서까지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욕심이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들과는 멀어져야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때,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훨씬 더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꿈꿔보시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 오프닝이나 이런 멘트를 할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일부러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관련된 뭐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또 북한의 외교적인 이런 내용들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께 더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하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길, 그 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권능이 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남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과 또 스마트폰, 이 북에서는 소전화라고 부르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 2508 성도님께서 이 시간에는 처음 문자 주신 것 같은데 요 며칠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더니 북녘계 성도들은 혹시 피해가 없으실지 안전했기를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을 함께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북녘계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시게 됐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북한의 복음화, 또 복음통일,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함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요즘에는 북한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날씨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죠. 남북한의 자세한 내일 날씨. 뭐 날짜상으로는 오늘이지만 이제 날이 밝으면 목요일에 여러분이 보내시게 될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0: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의 통일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여수원 현희입니다.
4: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나나입니다.
5: 안녕하세요. 취준생 옥순입니다.
6: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감자님, 옥수님, 나나님, 현희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최근 북한이 이렇다고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인데요. 먼저 준비한 자료 들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최신 북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7, 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모습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으로 인한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신흥부유층 돈주들이 생겨났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권력계층의 생활 수준의 모습은 이제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신 폴더블 휴대폰을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처럼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로 물건을 주문해서 배달받거나 심지어 온라인 복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차량 소지도 늘어나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우리도 값비싸게 여겨지는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 방한용품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도

0: 또 우리처럼 유명한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도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서방 세기처럼 최신 문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누리는 계층은 극소수의 권력층 그리고 신흥 부유층뿐입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딸감을 구하러 다니고 방한용품은 구할 수도 없을 열악한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데요. 잘 알지 못했던 북한의 최신 모습, 오늘은 남북한 청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주제가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다고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이나 뭐 부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소식들 들은 거 있으세요? 북한 관련된 뉴스에 관심이 있으세요?
2: 사실 평소에는 없었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약간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전부였어서 거기 정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2: 근데 요즘에 좀 찾아보게 됐거든요. 예. 북한에 대한 소식들을 찾아봤는데 막 북한에서 스마트폰도 나오고 폴더블폰도 나왔다는 소식에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쩌면 나보다 더 IT 기기에 해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1: 네, 우리 나나님은 어때요? 평소에 북한 소식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3: 아, 네. 저도 사실 극동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서 북한 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1: 네.
3: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장보기와 콜택시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북한에서도?
3: 네, 사실 저도 장보기 콜택시 스마트폰으로 잘 안 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정말 스마트하신 북한 동포들의 그런 소식을 접하게 돼서 정말 신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2: 뭐를 좀 배달을 많이 시키실까요? 김치를 배달해서 드시나?
4: 김치도 시키고 이제 국수. 주재료가 많이
2: 실제로
4: 국수. 저는 해본 세대는 아닌데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좀 우리가 북한 뉴스를 접할 때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고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제 앱으로 국수나 이런 것들을 시킨대요. 근데 그게 뭐 10명 중에 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무사에서 온 친구인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한두 명이 그런 앱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스마트폰에 폴더블폰을 쓴다든지 어떤 뭐 배달 어플을 사용하거나 콜택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 또는 평양이나 주요 도시에서만 그 중에서도 몇몇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긴 한데 그래도 북한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게 조금 새롭기는 하죠. 사실은 현희님이 탈북하시기 전에는 어떤
4: 없었죠. 저는 없었어요.
1: 네.
4: 저는 그런 앱이나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보고 그 폴더폰 같은 경우는 써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4: 근데 그것도 이제 쓰다가 2002년도쯤에 한번 그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탈북민들 중에서는 쓰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돈을 보내주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폰을 살 수 있는 약간 여유가 있었던 거죠.
1: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고향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고라는 얘기를 들었. 쓸 때 어떠셨어요?
4: 아,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얘기를 같이 사실 콜택스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1: 예.
4: 근데 콜택스는 평양에서 쓰는 거라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근데 탈북민 3명이 있었는데 한 명 친구가 너 엘리트인 척 하려고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오래전에 온 탈북민들도 약간 지금 현재
1: 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4: 약간 좀 당황스러워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인 거죠.
1: 네, 이제 북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물론 북한의 어떤 시골이나 이런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80년대, 90년대 어떤 생활 양식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일부분 돈 많은 사람들 또는 평양의 특권층이 쓰는 것들은 서비스들은 좋아졌다 이전보다는. 예, 우리의 많이 좀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알게 된 북한의 새로운 모습들 뭐가 있을까요?
4: 저는 그 최근에 그 평양에 살다 온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생겼대요. 그래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3: 그러니까
4: 이제 청년들이 너무 남한 문화 콘텐츠에 약간 좀 좀 심취해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클래식 그런 코너를 만든 것 같다. 근데 이 친구 말이 재밌었던 게 근데

0: 클래식도 알아야 클래식인 줄 알지. 클래식을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음악인지 모른다. 아.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참 재밌게.
1: 북에서는 네, 클래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음악 시간이나 이럴 때?
0: 그 약간 넛크래커라고 그 뭐죠? 그 호두까기 인형에 네. 나오는 그 차이콥스키 뭐 음악 이런 것들은.
1: 아, 러시아 쪽의 네, 음악만.
0: 이런 것들은 조금 아는데 아. 네. 이것도 이게 엄청 유명한 클래식인 거는 사실 몰랐던 거죠.
1: 그렇죠.
0: 그 일반화 뭐 교육적으로 누구나 다 클래식을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제 아무튼 저는 이렇게 클래식 관련된 코너가 그 채널이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좀
1: 그것도 또 새롭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미 한국의 영화나 뭐 노래 예능에 익숙해진 북한의 MZ세대들한테는
2: 맞아요. 클래식이 별로 이렇게
0: 그렇죠.
2: 와닿아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0: 졸리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1: 우리가 뭐 느끼기에는 교양이 있고 우아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겠지만 또 북에서 아예 배경 지식 없이 들으면 조금은 고루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3: 아 그런데 허니님 QR 결제 해보셨나요?
0: 저는 해보지 못했어요. 아. 저는 좀 아까 10년 전에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을 못 해봤고 대신 최근에 온 친구들한테서 이제 듣기는 했었거든요.
1: 오, 한국에서는 QR 결제 해본 적 있으세요?
0: 한국에서 QR 해본 적이 없죠.
2: 저는
1: 한국에서도
2: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네, 아. 근데 결제하시는 분들 중에 뭐 20명 중에 한두 명 이렇게 오. QR 결제를 하셔서 네.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는데
1: 그치요.
2: 그래도 맞아요. 폰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1: 네. 요즘에는 북한에... 이제 충전해 놓은 돈이나 이런 데서는 QR 네. 결제로 체크카드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도 QR 결제가 된다는 얘기 저도 듣고도 되게 놀랐거든요.
3: 아, 네. 북에서도 이런 QR 결제를 장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QR 결제가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라 역기능도 있는데요.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외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자체망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에 QR 결제 앱에 언어 순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남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어렵도록 설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1: 그거는 또 이제 휴대폰에서 네. 예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나 평양문화보호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고 QR 결제를 장려하는 게 중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에서는 대부분 다 QR 결제로 하더라고요.
4: 저 명동에 있는 카페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네. 늘 중국인 고객분들께서는
1: 다 QR.
4: QR을 먼저 맞아요. 보여주시더라고요.
2: 장려를 많이 하나 보네요.
1: 근데 이제 그 QR 결제를 장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3: 네.
1: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당국에서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경제, 네. 숨어있는 돈 이런 것들을 좀 맞아요. 양성화하려는
2: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가 편하니까요.
1: 맞아요.
0: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에서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뭐 치세차 친구를 섭외해서 물어봤는데 카드를 쓰는데 카드에 넣는 돈이 저 중국 돈이나 달러래요.
1: 네.
0: 그 카드에서 꺼내 쓰게 되는 돈은 북한 돈인 거죠. 그래서 네. 그 카드라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달러를 이제 약간
2: 확보하고
0: 맞아요. 달러를 확보하고 약간 그거를 통제하려는
1: 맞아요. 그런 저런 돈이 어디서
0: 있다.
1: 생겼을까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몰래 뭐 탈북민분들이나 외부에서 맞아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거
0: 맞아요.
1: 사실 그게 정말 큰데 북한 경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도 양성화하는 거죠. 이제 몰래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얘네가 돈이 이 정도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게 하기 위함이다. 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장려한다는 게 IT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네. 약간 디지털 권위주의 하면서 이제 디지털을 가지고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2: 뭔가 개방되어 있어 보이면서도 사실상 뒤에서는 뭔가 통제하려는
4: 통제가
2: 게 있다는 게
1: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쓰는 스마트폰으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너튜브 그런 것도 시청이 금지됐고요. 그리고
3: 그래요?
1: 인터넷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만 쓰는 인트라넷만 사용을 하고 결국에는 정권 유지와 체제 강화,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술을 그냥 이용한 거죠. 북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이전보다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예? 여전히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사회구나라는 네.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니까 좀 어떠셨어요?
0: 북한은 약간 옛날처럼 약간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당연히 인터넷은 없지만 북한은 뒤쳐져 있을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발상에서 조금 새롭게 북한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콘텍스트도 그렇고.
4: 이제 발전된 북한을 바라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

0: 속에 담긴 통제가 커진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꼭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바라볼 때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공식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입소문으로 많이 우리가 전해 듣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정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얻게 된 정보들을 약간 그대로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현이님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진짜 북에서 살다 오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의 최신 정보들을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관심 갖고 알아야겠구나.
2: 네.
3: 또 뉴스가 보도가 되고 북한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로 좀 보는
4: 맞아요. 제일 중요한
3: 경향에.
4: 것 같아요. 네. 아까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이 아 이게 북한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북한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약간 이게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야겠네요.
3: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안목을 그리고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것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맞습니다.
3: 자, 남북한이 하나 될 때까지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2: 현이,
1: 나나,
2: 옥순,
0: 감자였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2: 너와

민혁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일본 국회가 황실 전범 개정안과 국기 손괴죄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왕위 계승 방식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존 MRI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뇌병변을 인공지능으로 찾아내는 기술이 개발돼 다발성 경화증 진단과 치료 효과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남용 방사포 지원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을 잇따라 건설한 정황이 포착돼 전방전력 강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대규모 기뢰 제거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일본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AI가 만든 정보를 검증하고 올바른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시청 순위 6위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일보는 방탄소년단 BTS의 정규 5집 아리랑 흥행에 힘입어 한국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음악 수출국에 올랐고 상반기 음반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중국산 자재와 승강기를 갖춘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북한 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외국에서 북한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씁쓸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일본 국회가 황실 전범 개정안과 국기 손괴죄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왕위 계승 방식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17일 황실 전범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옛 왕가의 남계 남성을 황실의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은 왕위 계승권은 없지만 양자에게서 태어난 남자 자녀는 왕위 계승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성 왕족은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황실 전범 본칙 개정은 1949년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아이코 공주를 배제한 채 남계의 승계 원칙만 유지했다고 비판했고 일부 야당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나루히토 일왕도 최근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참 의원은 또 일본 국기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 손괴죄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존 MRI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뇌 병변을 인공지능으로 찾아내는 기술이 개발돼 다발성 경화증 진단과 치료 효과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버펄로드의 연구진은 기존 MRI 영상을 AI로 다시 분석해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대뇌 피질 병변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메디슨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여러 종류의 MRI 영상을 AI가 비교 분석해 사람의 눈으로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700여 명이 참여한 치료제 임상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MRI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대뇌 피질 병변이 환자 한 명당 평균 15개에서 20개씩 확인됐으며 전체적으로는 11,000개가 넘는 병변을 찾아냈습니다. 연구진은 별도의 MRI 장비 없이 기존에 촬영한 영상을 AI로 재분석하면 과거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뇌 손상을 발견할 수 있다며 앞으로 병원 진료와 신약 임상시험에 활용하기 위한 추가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남용 방사포 지원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을 잇따라 건설한 정황이 포착돼 전방 전력 강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2023년부터 개성시 남쪽 군 기지에 길이 52m 규모의 건물 21개를 새로 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구조와 위치를 볼 때 이동식 발사대와 다연장 로켓 등 방사포를 보관하거나 정비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방부대 강화와 남북 국경 요새화를 지시한 이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최전방 부대의 전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지난달에는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시험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한편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실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액체 연료 엔진 시험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같은 날 한국과 나토의 방위 협력 확대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대규모 기뢰 제거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일본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는 23일까지 소해함과 항공기, 자위대원 약 800명을 투입해 기뢰 제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기뢰 제거와 해저 기뢰를 수면 위로 띄우는 소해 장비 운용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공개됐는데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해 기뢰 제거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991년 걸프전 이후에도 페르시아만 안에서 미국 등과 함께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전 이후를 전제로 자위대의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환경이 일본 주변 해역보다 훨씬 어렵고 위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AI가 만든 정보를 검증하고 올바른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궤도는 한국경제인협회 하계 포럼 강연에서 AI가 만들어내는 저품질 정보가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증과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시대에는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프로 기사들의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진 사례를 소개하며 AI는 인간의 사고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AI가 수학 난제 해결에도 활용되고 있지만 최종 검증은 인간의 몫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궤도는 AI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문제를 왜 풀 것인지 고민하는 능력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시청순위 6위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상반기 시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공개된 참교육은 4,820만 시청수를 기록해 글로벌 TV쇼 부문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늦은 공개 일정에도 단기간에 높은 시청 성과를 거뒀다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본 한국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사랑 통역되나요? 레이디 두아 등이 글로벌 흥행작에 포함됐고 오징어 게임 시리즈도 꾸준한 시청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TV 드라마들도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방식으로 해외 시청자를 꾸준히 확보하며 롱테일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영화 부문에서는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4위를 기록했으며 넷플릭스의 올해 상반기 전체 시청 시간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구독료 인상과 광고 사업 성장에 힘입어 2분기 매출과 순이익도 모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 흥행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음악 수출국에 올랐고 상반기 음반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음반 수출액은 2억 5,747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2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발매된 BTS의 아리랑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과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수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미국 음악 데이터 기업 루미네이트는 영어권 음악의 영향력이 줄어든 가운데 BTS를 비롯한 K-POP 아티스트들이 세계 음악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리랑은 미국 CD 판매와 바이닐 판매 1위를 기록했고 타이틀곡 수임도 글로벌 스트리밍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엔하이픈, 캣차이 등 K-POP 그룹들도 미국 음반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전략과 팬 플랫폼 위버스의 성장에 힘입어 K-POP이 글로벌 음악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중국산 자재와 승강기를 갖춘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을 인용한 RFA는 양강도 해산에 방 3, 4개 규모의 고급 아파트가 건설 중이며 분양가는 중국 돈으로 60만 위안,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추운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온 성능을 높였고 중국산 승강기와 건축 자재가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당국이 고급 아파트 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간부와 돈주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가격이라며 현실과의 괴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

타이에서는 사회주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오래라며 오토바이와 승용차,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까지 모두 돈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을 다녀온 북한 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외국에서 북한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얘기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씁쓸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 이전 중국에 나갔다가 최근 귀국한 사사 여행자들이 중국에서는 한국인은 부유한 사람으로 북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경험을 전하면서 관련 얘기가 회령과 해산 등지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나라가 잘 살아야 외국에서도 대접받는다. 국력이 강해도 주민이 가난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국가 위상과 국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외를 직접 경험한 주민들의 얘기가 확산되면서 선전과 현실의 차이를 체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곳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라권과 경북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새벽부터 밤사이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남한의 수도권 지역은 계속해서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과 수원 24도, 낮 최고 기온은 수원 28도, 서울과 인천 27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날씨가 흐리면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홍성과 보령에서는 비 소식과 함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홍성과 보령 25도, 세종 24도, 낮 최고 기온은 세종과 홍성, 보령이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안동과 상주에서는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5도, 안동과 상주 24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상주 32도, 안동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안주에서는 오전에 내리던 비가 오후에는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4도, 안주 23도, 낮 최고 기온은 안주 29도, 평양 26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구성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희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21도, 구성 20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29도, 구성 28도로 전망됩니다. 광해도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4도, 개성 2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6도, 사리원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립니다. 원산과 고성 평강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함흥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원산 24도, 무산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6도, 원산 25도, 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0: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북쪽 앞 먼바다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저희는 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누실 수도 있으세요. 특별히 북한에 계신 분들.
2: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무언가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혼자 소가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 묻고 조언을 구하며

이렇게 자문을 받은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죠. 첫 번째 변화는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모습인데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계신가요? 첫째,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기쁨 가운데, 둘째,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주님 안에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릴까요?

함석헌 씨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진 찬송은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도노마리아 김동현 씨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복음의 메아리 1부 시작하면서 나누었는데요. 변화의 모습 첫째의 그 즐거움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워가며 기쁨과 사랑, 은혜로 채워가며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아뢰는 기도로 시작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으로 그리고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맺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를 섬겨라. 신명기 28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이웃을 내모고 같이 섬기세요. 섬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겸손하게 섬기라고 그랬어. Walk humbly. 참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한 것은 겸손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두 번째로 완전히 순종하면서 섬기라고 그랬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세 번째로는 우상을 배제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못 섬겨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죠. 왜? 그 여호와를 섬기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의 중에 병을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고 그랬어. The greatest blessing is salvation. 출애굽기 22장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에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는다 그랬어. 구원이라는 값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들의 적을 다 끊어준다. Cut off.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내게서 끊어준다. 끊어준다 그랬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끊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호사운드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 간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북도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찬성과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신청합니다.

0: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듣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의 찬송과 은혜의 찬송과 전부여 우지 없어서를 부를 때마다 앞길 보이지 않는 캄캄한 북한 땅에서 불러주시고 세상의 포기와 항남만 따르며 만신창이 되었던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소리 높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함경도가 고향인 마리아 자매의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북한 땅에도 전파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남과 북이 함께 소망하기를, 무엇보다 고향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리아 자매는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자매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올려드릴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마리아 자매의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될 그날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 제사장의 국가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향 북한을 떠나 매일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향 땅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 자매의 선곡, 전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했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마리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혈의 능력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북에서 온 김미화 자매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남과 북이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진심 어린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결과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장 선한 그 응답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강한 무리와 약한 무리 사이에서 도울 자는 당신밖에 없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 큰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자. 이미 승리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송 바리톤 유영광 씨였습니다.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이었어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이 시간 찬양 한 곡 더 함께 하신 후에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 간증을 만나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0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1: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할지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는데 또 살다 보니 좋지 않았던 일들이 선한 결과로 바뀌는 경험도 했고 또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되어서 또 어려운 때를 보내게 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인생사 세옹지마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다윗을 살피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가 떠오릅니다. 그는 참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로 눕히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살아가는 날들이 수월할 줄 알았는데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10년 넘게 참 공고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정말 본 궤도에 올라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대단히 혹독한 시련을 연이어 겪게 됩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식끼리 죽이는 불행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 나라를 떠나서 망명의 삶을 살다가 돌아왔지만 그 관계가 서먹해져 있었고 또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압살롬을 살려서 이 반역을 좀 순탄하게 마무리 잘하고 넘어가길 원했지만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대단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평안하고 안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폐 간의 갈등이 컸었고 또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시금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이런 날들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생애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비그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을 보면 이러한 출신 앞에 성경이 따로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침 불량배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 그에게 부정적인 판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불량배가 다윗을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제 이런 서술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일으키기 위해 다윗을 반대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불량배라고 하는 그 서술에서 보듯이 그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다윗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반역이 성공할 리가 없고 그러한 사람의 생애가 순조롭게 마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조를 이미 이 말씀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세바의 반란은 대단히 강력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을 갈라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바의 말에 많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바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인 아벨 성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바의 계획은 분명했을 겁니다. 성 안에 머물면서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점차 세력을 늘리고 민심을 혼란하게 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리를 이루어냄으로써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중간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을 다윗이 아마사를 세웁니다. 아마사가 누구인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그 압살롬 밑에서 군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요압을 제쳐두고 아들의 반역에 앞장섰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백의종군해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단 아벨성까지 올라간 겁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압의 군대가 아벨성을 둘러서 포위하니까 아벨성 안에 있는 한 여인이 나와서 요압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이며 이 아벨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이며 여호와의 기업과 같은 성인데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느냐. 이 말에 요압은 다윗을 반역한 세바가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세바만 주면 데리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벨성 안에 주민들과 의논한 후에 세바의 머리를 잘라 요압에게 건너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의 머리를 받은 요압은 이것으로 반란이 진압된 것으로 여기고 아벨성의 포위를 풀고 다윗에게로 돌아가면서 세바의 반역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허무하게 그리고 볼품없이 종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일을 다윗 안에서 이루어내셨는가, 그것은 인간의 부패함과 죄의 비참함 속에서도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셔서 그 심판의 징계가 시련처럼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란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대단히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다 떠넘겨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그냥 나는 잘 살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이 어떠한 것이든 그리고 내게서 이루실 목적을 풀어내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내실 결과가 그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지은 찬송시인데 언제 어떤 배경 하에서 지었는가는 정확치 않지만 본문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른 후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아람 이런 나라들과 아주 격렬한 전쟁을 연이어서 많이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볼 때에는 내가 군사력을 가지고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같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격렬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기록하여 아뢰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원수들이 넘어져 망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을 주 앞에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넘어져 망하는 것은 다윗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지존하신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숨겨져 있을까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셔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심으로 악인들을 멸망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들을 무너뜨리셨고 그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을 해두고 10절에 가서야 다윗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기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이며 주를 찾는 자일 뿐입니다. 칼 들고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고 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것뿐 주를 찾는 자일 것뿐 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뿐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전쟁의 현장에서 느낀 그 믿음 있는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의 19절의 말씀이 결론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생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간구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는 자의 참다운 믿음 있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맥락과 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남유다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왕이 되었을 때에 대대적인 종교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는데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 태웁니다.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사왕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인데도 그 태후인데도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고 태후의 위에서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아주 단호한 종교 정책을 단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아사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그래서 남유다에는 몇 없는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남유다 아사왕의 휘하에 있는 군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 큰 용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술의 기록의 목적은 이만큼 강력한 군대가 있다, 이만큼 다 큰 용사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강력한 군대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왕 세라가 100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유다와 전쟁하기 위하여 쳐들어 올라옵니다. 이때 아사가 바짝 엎드립니다. 누구에게 엎드리는가 하면 구스 왕 세라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전쟁을 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갑니다. 우리가 셈을 해보면 100만 명하고 58만 명하고 물론 다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미리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얼만큼의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읍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세라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한 기도가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마음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전쟁터 앞에 섰습니다. 아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내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담대한 기도에 하나님은 자신이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의 복을 아사와 그의 군대 그리고 그의 나라에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에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로 보면 다윗을 치러 온 원수들입니다. 아사의 기도로 보면 구스 왕 세라와 그의 백만 군대입니다. 다윗과 아사에게 있어서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주의 백성과 주의 나라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인생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허용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을 때 여기에서의 사람은 1차적으로 나입니다. 나에게 대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할 때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 같은 시험의 도전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붙들면 살기가 더 편해 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딱 눈 한번 감고 잠시만 하나님 외면하면 큰 이익을 내가 손에 붙들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 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험도 늘 우리에게 있죠. 주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가 시험 받지 않겠습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사람들이 너를 드높이지 않겠느냐. 세상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기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시험을 승리로 끝맺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큰 힘으로 생각하고 또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돈에 대한 생각이 뭔가 하면 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따라 붙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많은 돈이 있으면 내 미래와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무얼 놓치는가 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붙들고 끌고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진 돈이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원함에 따라 내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해야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놓치면 돈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으로 끝내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다윗이 몇 번의 죄를 범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의 시편에서 고백되어지는 내용들과 그의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내 입에 단 꿀이다, 송이꿀보다 달다라고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풍성하게 맺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두려워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떨어진 밭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씨는 아주 많은 결실을 맺히게 할 수 있는 씨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맺어야 하는 이 씨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다 막는 바람에 결실을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 세상의 염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이 말씀의 결실을 막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시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쥐어지기만 한다면 또 어떤 때는 실제로 내 손에 쥐어졌던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이익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뛰쳐나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이기지 않도록,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막아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정녕 우리의 기도가 되었을 때에는 정말 우리의 헌신령을 다하여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복된 자리로 나아도록 내가 정해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둔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0: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족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만든 무대 위에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 해야 할 일들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정답을 다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다윗의 기도처럼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기도처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나를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대를 타고 흘러넘치기도 하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흘러넘치기도 하셔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비밀인데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는 건데 이미 이 답은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결과들 채워주신 것이 평생 내 안에 차 있는 것이 다 그겁니다. 여기에 더 하나씩 얹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 얹어가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란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1: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의 30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도, 황해도에서는 새벽부터 밤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0: 있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어정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서울과 강릉, 대구, 부산,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대전이 24도, 개성과 함흥, 춘천이 23도, 청진이 22도, 신의주와 강계가 21도, 해산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7도, 제주 35도, 대구가 34도, 광주 33도, 여수가 32도, 강릉과 대전,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30도, 강계 29도, 평양과 해산이 27도, 개성과 함흥이 26도, 청진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서는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내리던 비가 오후에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로 잦은 비로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참된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가 되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승리의 깃발을 함께 쥐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인교회 목승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이해할 수 없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이 새벽부터 담대한 모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따라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생명의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 내가 가는 일터가 많은 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아름다운 터전 될 줄로 믿사오며 이 아침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 감리

0: 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서나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서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어지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힘든 일이 생기는가? 라고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는 사실 한 달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을 몰라서가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의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요, 애굽의 습관을 빼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바로 훈련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장애물을 제거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설 믿음을 먼저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큰 장애물을 만났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외부에는 대적들이 있었고요, 내부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니까 대적들은 위협과 공격으로 백성들을 흔들려고 했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죠. 오히려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공사를 계속하게 했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보다 포기하는 마음이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낙심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 된다고요. 포기하라고요. 이제 끝났다고요. 자꾸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면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농가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근데 그 풍향계 끝에 이런 글이 하나가 적혀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이죠. 그때 목사님이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변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자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이죠. 자,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겠죠.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형편도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맞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니까 대적자들의 공격 계획이 드러나고 위기는 어느 정도 지나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절반은 성벽을 쌓게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무장을 시켜 경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일하면서도 깨어 있었고요. 건축하면서도 경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심이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기도하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긴장이 풀어지죠. 기도가 줄어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요. 믿음의 열정도 식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순간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한 번의 결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손에는 책임을 들고요. 한 손에는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이것이 느헤미야의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사실 현실만 보면 불리하죠. 대적들은 강했고요. 백성들은 흩어져 있었고요. 성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겠죠. 건강의 문제를 만날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자꾸 문제만 바라봅니다. 환경만 바라보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려움은 포기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눈앞의 현실을 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이 보일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일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인생에는 누구에나 장애물이 있겠죠.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꿔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무너졌던 성벽은 다시 세워졌고요. 또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그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맞서십시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장애물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애물을 디딤돌로

0: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승리의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서나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공이 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공이 2292에 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87장, 새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통합찬송가 487장, 새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려면 첫째, 자책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격동되어 인구조사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기 이전에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고 해요. 자책이라는 말은 원래 스스로 쳐서 다치게 하다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책과 죄책감은 달라요. 자책은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모습이지만 죄책감은 사람 앞에서 후회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다윗은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심히 미련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남들 눈에는 그리 큰 죄도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택자이기에 그 계수의 목적이 자기 야망이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 군사가 많다는 걸 확인하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지요. 명예와 권력과 돈은 가질 때까지만 목적이 될 뿐 손에 넣고 나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가져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무언가 회개할 일이 있다는 신호예요. 택한 백성은 나쁜 생각을 해도 오래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막혀 기쁨이 사라지기에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자기 실수를 보며 스스로 용서가 안 되고 그 어느 때보다 비참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신 것이 도리어 축복이에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유혹의 전쟁이 다윗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넘어진 나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책하며 죽게 나아갑니까? 사람 앞에서 단지 후회하며 죄책감에만 머뭅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려면 둘째, 사람이 아닌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해요. 감사하게도 다윗에게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있었어요. 전에는 사무엘과 나단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갓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가면 더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격동되는 지름길이에요. 다윗처럼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비결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 인생이 다시 여호와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나요? 12절과 13절에 보니 7년 기근, 석 달 도피, 사흘 전염병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놀랍게도 형벌을 고르라고 하세요. 내게 찾아오는 형벌도 회개한 다음에는 축복인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부도와 기근이나 질병조차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이

내 죄보다 가벼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매맞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여 천국에 가게 된다면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선택이 놀랍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답합니다. 7년 기근이나 석 달 도피는 이웃나라 의 도움을 청하며 사람에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흘 전염병은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택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시간이 아니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할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기도 제목 삼지요. 할 수 있는 한 지연과 학연과 인맥을 동원하여 사람의 손에 빠지려 합니다. 그러나 죄짓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15절에 보니 전염병으로 사흘간 7만 명이 죽습니다. 이는 다윗의 죄이자 다윗을 배반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다윗의 죄로 백성이 심판받게 하심으로 다윗이 그 백성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저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게 말씀으로 바른 말을 해주는 지체가 있나요? 그 충고를 잘 듣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에 빠지려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죄를 회개하며 형제 간의 돈 문제 앞에서 긍휼을 구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소유의 땅 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저와 둘째 형은 가족을 대표하여 공동명의로 임야를 매입했어요. 그러다 제 사업이 망해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제 지분의 임야가 최근 공매로 붙여졌어요. 임야의 나머지 지분을 가진 둘째 형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져 낙찰받아 임야 전체가 둘째 형 명의가 되었지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왜 공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의도 없이 둘이 일을 결정하냐며 소송하겠다고 했고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힘과 군사력을 의지해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처럼 저도 공매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교회 공동체 묻지 않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편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의 교만과 죄성 때문임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현실을 회피하는 저의 연약함을 깨닫고 문제를 직면하도록 이번 공매 사건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오빠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라며 격동하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다윗의 죄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내린 것처럼 저의 죄가 형제들의 구원을 막았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제가 내야 할 체납세금 중 일부가 해결된 것만 생각하며 안심했던 이기심을 회개하며 어떤 수치와 비난도 잘 받겠습니다. 또한 형제끼리 마음 상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 큰 긍휼을 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과정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께 맡기고 교회 공동체에 잘 무르며 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형들과 동생에게 큐티인을 주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한 번 이상 교회 소그룹 SNS 대화방에 큐티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끝없는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깨닫는 즉시 자책하며 돌이키고 형벌 앞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며 긍휼을 구했지요. 이렇듯 우리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문제를 사람의 손으로 맡겨서 편히 해결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서 사람의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회개를 묵상합니다. 저희도 죄책감에 머물러 사람 앞에서 후회만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자책하며 엎드려 회개하길 원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보다 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문제를 사람의 손과 지연과 학연으로 편히 풀려 하기보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떠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바른 말을 전해주는 지체를 기뻐하며 감사로 그 권면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결과로 신음하는 모든 지체와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형제 간의 다툼과 물질의 문제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욕망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원하죠. 그러나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강물처럼 채워지면 버리고 버리면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죠. 나눠주고 비우지 않으면 사해처럼 죽은 삶이 됩니다. 사해는 끊임없이 요단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내보내지 않아 죽은 물이 된 것이죠. 끝없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나

주십시오. 비우면 비울수록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황진호와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오른손 3, 왼손 7.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에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교회로 안고 갔습니다. 이때 목회자는 부모에게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다음에 4가지 위협으로부터 지킬 것을 서약하게 합니다. 첫째, 물의 위험. 둘째, 불의 위험. 셋째, 말발굽의 위험. 넷째, 개 이빨의 위험. 부모가 서약을 하면 목회자는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의 곁을 떠날 때까지 기도와 찬송,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가르치십시오. 30%는 자녀가 보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70%는 자녀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십시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선행으로 뿌린 씨는 자라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으로 섬긴 이웃은 다시 천사가 돼 당신의 자녀를 도울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금세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은 나쁜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또한 선행은 필요시 지혜롭게 티를 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왼손도 모를 것처럼 오른손으로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선행이 드러날수록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십시오. 하물며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나쁜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지혜롭게 하소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행의 씨를 뿌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도미노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모세의 이야기가 있긴 해왔지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대면했다든가 얘기를 들었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던 모세의 삶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 다시 상기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광야일수록 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 그것을 가리켜 광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철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장소를 광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됐다. 미디안 광야의 서쪽으로 가게 됐다. 근데 갔더니 거기에는 호렙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시작했던 소론과 연결을 시키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 오늘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갔더니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은 무슨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비상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나무가 타는데 타지도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다고? 더더욱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떨기나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시덤불 같은 거라서 불 속에 집어넣으면 1, 2분 안에 다 타버리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통나무를 불 속에 넣었다면 오랫동안 타겠죠? 그리고 그것이 재가 될 때까지 있으려면 한참 있어야겠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금방 타오르다가 금방 재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도 않고 계속 사라지지도 않고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냐고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상한 비상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 합리성의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를 넘어 있는 초자연의 어떤 세계, 비상식의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영.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비상식의 세계가 있고 비상식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이 비상식의 세계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믿을 수가 없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세계에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조금 이상한데? 그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니고데모는 탁월한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야. 육의 세계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어.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 물론 기상청에서요, 뭐 북서풍이 불어와서 이렇게 뭐 경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바람이 왔다가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돌아서 이렇게 가기도 하다가 오기도 하다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마치 영의 세계는 그런 거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 신앙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첫 번째 사건을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너의 논리로 되지 않는 삶이 있을 거야. 네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거야. 그 일을 경험해 봐야 돼. 그게 내가 오늘 보여주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내가 말하는 거거든. 알겠니? 라는 의미는 아닐까.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80이 됐습니다.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피신해 왔지만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바로왕이 다시 나를 불러주지는 않을까? 그럼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법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그냥 왕자로 살아왔으니까 말이죠. 혹시라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단지 그 순간에 바로의 왕이 조금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다시 부르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있었을 법도 합니다. 또 하나, 그를 좋아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없었을까요? 혹시 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막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당신이 와야 됩니다 라고 옹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30년이 지나요? 40년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는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끝이 났네, 내 나이 이제 벌써 80이 된 노인이 됐네, 이제 끝난 인생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법 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이제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광야의 삶을 살아 이제는 내 나이가 80이 되어서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기가 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면서, 모세야, 너 다 끝난 것 같으니? 아니야. 세상의 상식은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너를 찾는 이도 없고 너를 옹립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너를 지지해 주는 애굽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 너의 인생 다시 타오를 수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상식의 삶을 사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 좋은 직장도 못 갔어, 결혼도 시원찮게 했어, 그 집안도 별로야,
그럼 우린

그럼 나 뭐라고 생각해? 아, 야, 너는 그냥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의 세계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야, 너의 인생 배운 것 없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백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삶은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비상식의 세계를 살게 될지도 몰라. 너 이거 믿어? 라고 해줄 마음은 있으세요? 오늘 성경은 모세에게 마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늙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인생으로밖에 안 돼요. 80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 양떼를 몰고 있어요. 누구의 양떼요? 이드로의 양떼래. 자기 양떼도 아니요. 이드로의 양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 너의 인생 끝나버린 떨기나무 타버린 재 같은 나무가 아니라 뭐요? 계속 타오를 수 있는 나무야. 어떠세요? 이게 신앙의 삶이거든요. 신앙의 삶은요 조금 절망하고는 거리가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요 타오르는 불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상식의 세계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새 친구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게 달구어졌느냐 하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은 던지러 오다가 다 타버렸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꽃 속에서 타지 않고 있었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물론 무슨 뭐 얘기가 다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상식에서 떠나 있는 세계일 수 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일 비상식의 세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시면 되지. 열심히 돈 벌면 되고요.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가지고요. 한 자리라도 차지하면 되지. 못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이거는 상식의 세계와는 다른 어떤 세계가 믿음의 세계 속에는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사건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런 비상식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세계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 성경은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상식적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에이 뭘 저거 뭐 그냥 잘못됐나 봐. 저거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나 봐.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럴 리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 놀랍고 큰 광경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뭐하러 갔대요? 돌이켜가서 보려고 했대.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비상식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어야 돼. 궁금해야 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아니 어떻게 불타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 자식이 끝이 난신 인생인데 끝이 나지 않을 수 있지? 궁금해서 보러 가야 돼. 여러분 세상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말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알므로 비웃더라. 세상이 여기 상식에는 비웃는 거예요. 에이 무슨 죽은 애가 뭔 살긴 뭘 살아. 비웃더라.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불타지 않을 수가 있지? 1분이면 다 없어질 제가 될 저 나무에 어떻게 아직까지 불이 붙어 있는 거지? 그 속에 여호와의 사자처럼 보이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뭐라고요? 이 큰 광경을 뭐예요? 보러 갔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야 돼. 호기심이 많아야 돼.

좀 더 다른 말을 하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그냥 에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뭐 다 안 되는 건 부원 그런 얘기를 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식의 세상이 끝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비상식이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 인간의 조건이 끝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아니야. 끝났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내가 한번 봐야지, 내가 한번 봐야지.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세계에 대하여 콧방귀를 뀌고 있다? 에이, 그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뭐 그런다고 뭐 별일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겠다.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과 저는 발을 계속 들이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요, 광야 생활 하는 동안,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니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걷는데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막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를 먹는데 같은 걸 뭘 먹으니까, 늘 먹으니까 맛이 없어. 야, 우리 진짜 애굽에서 고기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차라리 죽고 말지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만이 아니라 닷새만이 아니라 열흘만이 아니라 20일만이 아니라 너네들의 입에서 냄새조차 나는 것이 싫을 만큼 내가 고기 먹여둘게. 하나님이 그래요. 민수기 11장 가서 읽어보셔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헤이 하나님 뭔 소리예요? 민수기 11장 22절 23절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는 얘기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상식의 세계요. 에이 목사님, 아, 목사님이 아니고 뭐예요? 에이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이 200만도 넘는 이 사람들을 고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에요. 성경 그래, 하루, 이틀, 닷새, 열흘, 스무날, 이것도 아니라 막 입에서 막 그냥 냄새조차 맡기 싫을 만큼 한번 먹여줄게.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이 땅에 양떼와 소떼 다 잡은들 이 사람들 한 달, 두 달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11장 23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비상식의 세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비상식의 세계에 대하여 자꾸 궁금해야 돼. 에이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 여러분 궁금하셔요? 아니면 안 궁금하세요? 에이 뭐 교회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말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윤리적으로 맞으면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말지 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난 믿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나 못 믿어. 그러실래요? 아니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의 세계에 대하여 여러분이 계속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디뎌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발걸음을 내디디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0: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 구약에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지만 바로 지나자마자 여호와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가 나 아직 못 믿겠냐? 형태가 네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세계 너머에 비상식의 세계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건 너 모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어떤 막 영적인 갈망이 필요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가시가 그건 못되지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그런 마음이 막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세계는 논리의 세계만은 아니잖아요. 상식의 세계만은 아니잖아요. 상식의 세계는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 거고요. 애가 죽었으면 숨이 끊어졌으면요 숨을 안 쉬면 끝난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불러. 그래? 형태가 이리 와봐. 형태가 이리 와. 내가 보여줄게. 내 손이 짧지 않거든. 내 손이 능력이 없지 않거든. 내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줄 거야. 너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 볼 거야. 응하게 되는 것, 응답되어지는 것, 여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이 영적인 갈망,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궁금증,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그것을 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요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 저 한번 가볼게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궁금하잖아. 저는 막 궁금한데 하나님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주님 그 자리에 그 비상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나 좀 있게 해주세요. 나 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그의 사원 게하시 그와의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요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하여 포위가 됐습니다. 완전히 포위가 돼서 마침내 굶어 죽을 정도까지 포위가 오래되는 겁니다. 보급로를 다 차단해버려가지고 이 사원이 보니까 막 완전 막 아람 군대가 가득한 거예요. 끝장난 거죠 뭐. 그래서 엘리사에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들보다 많다 그래요. 그러고는 엘리사가 막 기도해. 기도했더니 이 사관의 눈이 열리고 났더니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져. 그럼 영적인 세계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요.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세계는요 상식의 세계예요. 우리 상식만 잘 돼도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걸 뛰어넘은 비상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서 모세에게 늙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 비상식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대하는 영적인 갈망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호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국에 4600번 새은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신일교회 이진구 목사님입니다.
1: 어둡고 깜깜하던 조선 땅, 가난하고 헐벗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42년 전 믿음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어둡던 이 땅이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게 하시고 산업화 근대화를 거쳐 세계 복음 강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간절히 바라하고 원하옵기는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5200만과 북한 2700만 국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심을 믿는다. 홀로코스트의 핍박을 피해 숨어 지내던 어느 유대인의 은신처에 있었던 그 벽에 적혀진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변치 않은 진실은 때로 참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캄캄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겪는 일들, 그 가운데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조차도 결국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란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이 진실함을 믿기에 우리는 낙망치 않습니다. 당장은 짙은 먹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우주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기도와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내 삶에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멈춘 것은 결코 아니죠.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된 이 귀한 아침, 이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분명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 우리의 팍팍한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죠. 현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분명 고난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진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팍팍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보이지 않은 영원한 그 진실을 바라보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요. 정말 우리와 함께 이 하루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여러분의 아침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생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십시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고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듣습니다. 어제 우리 강찬 목사님의 여러분 찬양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어제 보이는 라디오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야 그 찬양과 함께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그 영상을 또 공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은혜로운 찬송으로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재중이 아니시래요. 7965님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오프닝 감동입니다. 6089님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링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참 좋으신 주님 우리 박영희 권사님의 찬양과 함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오프닝도 나누고 8864님이 반가운 사연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상가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상가를 관리하시는 김철경 관리반장님을 마음에 품고 아침에 잠시 얼굴 뵙고 인사드리러 가는데 상가 1층에서 익숙한 음악과 함께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이 들린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환경비하로 섬겨주시는 아주머님께서 글쎄 극동방송을 핸드폰으로 틀어두시면서 지금 1층을 청소하는데 그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 할렐루야. 우리 관리 반장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요. 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8864님 지금 청소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그분 이 두 분에게 제가 응원의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제가 저 누굽니다 이렇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응원의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어떤 선물이냐면 연어 선물 세트를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8864님과 지금 방송을 핸드폰에 틀어놓으시면서 청소하셨던 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참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이 병원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우리 환우들을 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기도해드리고 싶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응원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혹시 그런 환우분들, 뭐 장기간 병원에 지금 계신 분도 좋고요. 아,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방송에 좀 연결해서 기도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해되시죠? 오늘 샵 1069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저 어디 병원에 어떻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뭐 저희가 연락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마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은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7시 29분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만큼은 여러분에게 꼭

0: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은 꼭 공유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텐데 특별히 연인, 부부, 네, 이 영상을 특별히 부부는 무조건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들으셔야 된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뭐 다 은혜 받지만 오늘 이 참 또 작품에 적지 않은 은혜를 받고 아 좀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유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미국의 유명 강연가이자 작가인 지그지글러의 결혼 후의 참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은 그를 위하여 감자를 굽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그지글러는 결혼 후의 참사랑 마지막 장에서 사랑의 하이라이트를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사랑은 뜻밖에도 구운 감자였습니다. 아내는 나처럼 구운 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자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다. 나는 사랑, 참사랑은 구운 감자라고 확신한다. 사랑은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에게 해줄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구운 감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사소한 일을 할 때 당신은 아무 이기심 없이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그지글러의 아내는 감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시장에서 좋은 감자를 고르고 씻고 오븐에 넣었습니다. 현관을 넘어오는 그 감자 냄새 속에서 지글러는 깨닫습니다. 감자를 고른 순간에도 감자를 씻던 손길에도 오븐을 켜던 순간에도 아내는 남편을 생각했다는 것을. 현관을 넘어오는 그 따뜻한 냄새는 말없이 건네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구운 감자다. 사랑은 커다란 고백이 아니라 저녁 무렵 오븐 속에서 조용히 익어가는 감자 한 알이었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을 기적의 크기로 재려 하지만 사랑은 늘 사소함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대가 없이 그저 당신이 기뻐할 것을 알기에 되풀이하는 수백 개의 작은 몸짓들. 안정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바로 그 사소한 정성이 매일 쌓여 만든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사랑은 순간적인 불꽃놀이가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니까 나는 안 좋아해도 당신을 위해 해주겠습니다 하는 작은 정성의 무한 반복입니다. 거창한 이벤트 말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감자 하나 굽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소한 사랑의 정성들이 모여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큰 사랑을 이루시기 전에 수건에 허리를 누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새벽 밤새 빈 그물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 디베리아 바닷가에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말없이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손이 대야에 물을 깃고 숯불의 재를 만지며 소리 없이 짙은 말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구운 감자, 구운 생선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와, 사랑은 구운 감자다. 예, 확신했대요. 사랑은 커다란 고백이 아니라 저녁 무렵 5분 속에서 그 옆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품어주는 그 일이 사랑이다. 그 구운 감자다. 오늘 그 수백 개의 작은 몸짓들, 오늘 여러분의 그 귀한 섬김과 사랑 속에 단단한 부부가, 그리고 그 믿음의 토대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은혜로운 찬양 함께하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이 구운 감자와 같은 사랑을 꼭 한번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10분을 선정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해 주세요.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자, 지금부터 소개되는 분들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시

주시고 여러분이 링크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98님 회사 동료들에게 최근 교회 다니기 시작한 후배가 있는데 아, 이 링크를 꼭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셨대요. 응원합니다. 야, 지금 감자를 굽고 계신 분이 네 분이 계셨어요. 야,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참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신다라는 것 같아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문자번호 6965님께 응원의 선물을 전하고요. 구운 감자를 나는 과연 구웠던가 주여 하시면서 오늘 처음 문자 주신 9674님 남원으로 출근 중에 매일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요. 9858님께 선물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고등어를 굽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5036님 그리고 5137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잖아요.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책 받고 싶습니다. 0240님께도 응원의 선물을 전하고요. 주님, 우리 신혁이 식사를 잘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을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4013님께도 응원의 책 선물을 잘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리고 또 응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연주곡 들으면서 이 시간 인사할 텐데요. 먼저는 오프닝 말씀 안에도 제가 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오프닝 말씀 샵 1069번으로도 함께할 수 있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색소폰 연주 함께하면서 인사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혹시나 현실이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을다 해도 오늘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2004년 스페인은 급진적인 성혁명의 신봉자로 알려진 자파테로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우리를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기존의 성윤리와 가족을 파괴하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동성결혼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신의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는 성별교체법. 그는 결국 재정 운용의 실패와 심각한 문화적 파괴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2011년에 갑작스럽게 축출당했는데요. 자파테로의 통치는 끝났지만 그가 집권하는 7년 동안 법제화로 바꾸어놓은 문화혁명은 지금도 스페인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페인을 타산지석 삼아 가장 모범적인 문화의 나라로 남아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있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본격적인 삼복더위의 한복판인데요. 날이 이렇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또 나도 모르게 짜증이 툭 튀어나오기 쉬운 아침이죠. 하지만 날이 더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온도를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이 대서의 무더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겸손과 온유함을 잃지 않을 때, 혹여라도 내 힘으론 이 짜증이나 분노를 참기 힘들 때, 성령님께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 그렇게요, 짜증 대신 감사와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 마음이 참 시원해질 겁니다. 오늘도 사랑과 감사로 무더위를 이기는, 주변을 시원하게 밝히는 복된 하루, 복된 아침이길 바라면서 썸머 스페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두 곡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이 대서입니다. 옛날부터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삼복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계곡으로, 산으로 찾아가는 분들 계시죠. 하계 휴가를 즐겁게 또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일터에서 땀 흘리며 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실 우리 갓모닝 식구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쉽게 짜증나고 쉽게 지치고 짜증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멋진 이 여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073-9140-3812-4641-5828-7090 송남종 집사님 8482번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강성자 권사님 흐린 날도 맑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멋진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쁘게 또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1237번님 갓모닝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나뭇가지가 돼봅시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0080번님 또 부천에서 6472번님 갓모닝 가족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여름철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길 기도합니다. 5941번님 또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우리 박은님 권사님 백인자 권사님 최화정 권사님 5945번님 할렐루야 갓모닝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또 0080번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만나라고 출석 체크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이 더위 우리의 짜증과 또 지침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귀한 말씀과 찬양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또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샵 0153번으로 남겨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한 후에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 중이죠. 오늘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란 귀한 찬송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찬송 들으신 후에 찬송 스토리까지 함께 하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시를 남긴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는 생후 6개월 만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시력을 잃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신앙 안에서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영혼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평생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찬송가 뒤에는 너무나 유명하고 감동적인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1875년 어느 날 페니 크로스비는 급히 집세와 생활비로 쓸 5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는 5달러라는 돈이 없었고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나가서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절박한 형편을 아시지요? 주님의 방법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름 모르는 한 성도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 방문객은 크로스비 여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여사님의 찬송으로 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손에 쥐어진 것을 확인해본 페니 크로스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방문객이 두고 간 봉투 안에는 그녀가 간절히 기도했던 정확히 5달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깊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 5달러라는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세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펜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감격을 시로 적어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시가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입니다.
1: 이 위대한 가사에 영혼을 울리는 멜로디를 붙인 사람은 당시 뉴욕의 저명한 침례교 목사이자 음악가였던 로버트 라우리 목사였습니다. 라우리 목사는 크로스비 여사의 시를 받자마자 가사에 담긴 순전한 신뢰와 기쁨에 매료되어 단숨에 따뜻하고 감미로운 선율을 완성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달픈 일 당할 때에 구주 예수 도우사 마른 땅의 샘물같이 오아시스 되시네. 우리의 삶도 마른 땅처럼 바짝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고 갈증과 피로만이 찾아오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송가 384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마른 땅 한가운데에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만사형통의 비밀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의 찬송과 연주 찬양까지 함께하면서 함께 필사하고 또 찬송의 가사를 떠올려보는 그런 귀한 시간 나눴는데요. 우리 5226번님께서 어제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라는 찬송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또 오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이어서 함께 들으며 그 은혜가 더해지는 날인데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길 진정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의 작사자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5달러라는 액수를 떠나서 내 삶에 정말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또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각자의 감사 제목도 적어보시면서 찬송가의 은혜를 또 깊이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웨이홈의 나의 가는 길 찬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세계적인 잡지인 뉴욕타임스지가 지난 1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는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뽑혔을 당시 그녀는 25세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대신들이 가장 힘없고 무능한 왕을 뽑고자 하는 관계에 의해 엘리자베스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왕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루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했던 45년 동안 해적지라던 조그마한 섬나라에 불과했던 영국이 대해상국으로 바뀌었으며 세계 제1의 신사나라가 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영국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문학과 예술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00년 동안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가 되었든 사업가가 되었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천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욱 후하게 제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기도는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 사업장에서 성공을 포기한 사업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지금껏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문제는 기도의 폭이 넓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내 일터 등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1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여기 첫째라는 말은 단순히 순서나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권면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구제하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말하.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물질만 오고 간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별것이 아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 가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뜻에서 기도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교인들로부터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해. 저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주님의 기도 속에 녹아져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 아주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바울사도도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기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진정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활동은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되어야만 나도 잘 되는 거지. 나 혼자 잘 되고 내가 평안하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어야만 진짜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내 나라, 내 민족만

을 위한다면 다른 문화, 다른 생활권에 살고 있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어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말 우리나라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의 역사를 뒤바꿔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언더우드와 벤셀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신 유진벨 선교사 등 이런 분들이 어찌 이영만리 멀리 떨어진 한국에 찾아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그래야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기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지체가 높은 사람, 지체가 낮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약자 편은 쉽게 든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쉽게 기도해요. 그러나 자기와 비교해가지고 잘된 사람,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고 피해의식 때문이겠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만 시험일까요? 형통하고 잘되고 일이 잘 풀릴 때가 더 위험할 때고 이때가 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주위가 더 높은 사람들이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우리들같이 보통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크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은 그 파장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 대통령 가운데서도 특별히 미국 대통령 경우가 잘못하게 되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온 세상이 요동을 치는 것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의 대상과 폭을 넓혀야 합니다.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직장생활 하신 분들 쉽지는 않겠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과거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는데 초대교회 때는 사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언젠가 주인이 노예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예들이 그렇게 혹사당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주인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인이 노예들이 드리는 기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주인이 마음을 열었어.

이런 절대적인 사랑의 기도가 냉혹한 로마 사회를 근본부터 뒤바꾸어 놨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정말 마음의 스케일이 큰 사람입니다. 아주 관대한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자기 보기에는 정말 아니죠. 악한 것 같고 모순돼 보이고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방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훗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이 되면 걸어서 세계 속이라는 그런 TV 프로를 즐겨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여유롭게 여행하는 광경이 평안해서 좋은데, 몇 년 전에 하와이 편을 방송하는데 하와이 원주민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송 진행자가 물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용암이 흘러가지고 삶의 터전을 잃으면 마음이 아프지죠 하고 묻자 원주민은 아주 편안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오늘은 재앙이고 재난이지 모르지만 신은 이것을 통해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넓힌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철학자는 아니지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뒤바꾸는 거예요. 불평거리를 감사의 제목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괴로움과 슬픔을 감사 찬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결코 편협해서는 안 돼. 끼리끼리 파당을 만들어서도 안 돼. 나와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광야가 지른 삭막한 세상을 윤기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대공황으로 어려울 때 미국 피츠버그 큰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공산주의 사상이 노동자 사회를 휩쓸고 갔는데 노동자들은 며칠까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데모하고 있는 이 광산을 폭파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일 시위가 격해졌고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도 내용을 듣다가 저것은 노동자를 위한 기도다 해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것은 사용자들을 위한 기도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묵상 기도를 하게 돼. 그러자 기도만은 못한 것이 아니라 점점 설교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이때 슈마이커 목사는 노동자 대표를 모았어요. 수십 명을 모으고서 함께 기도했어요. 말을 하면 싸우니까 묵상 기도를 했어요. 설교도 안 하고 성경 몇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쭉 읽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어요. 계속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파업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노동자 책임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작 사주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바르게 해 주세요. 정치 지도자들 바른 정치하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자기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 파업은

파업대로 하겠지만 회사 사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손에 손을 잡고 노동자 책임자와 대표들이 회사 사주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사장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과 입장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 기도운동이 널리 퍼져서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슈메이커가 쓴 Effective Prayer, 효과적인 기도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 너무 쉽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불평 대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나 피해가 실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장이 잘못되면 가정이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돼야 우리들이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네 가지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헬라어로는 데시스라고 영어로는 리퀘스트, 에스킹이라고도 하죠. 이 기도는 한마디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대부분이 바로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처럼 간구하는 것은 결코 높은 수준의 기도는 아닙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영어로는 프레이어라고.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생각, 내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운명이 어떤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이 기도를 좋아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정말 멋진 기도요. 아주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셋째는 도구입니다. 헬라어로는 엔투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며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소돔성을 멸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조카 롯을 살려주셨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하시거든 저를 생명척에서 지워주십시오. 나의 의, 믿음, 생명까지 바치면서 드리는 중보기도가 바로 도구입니다. 넷째는 감사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이고 영어로는 thanksgiving. 감사야말로 최고 수준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0: 신앙이 성숙해감에 따라 이 기도의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간구에서 기도로 그리고 도고로 더 나아가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많습니까? 그저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들이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그저 소리 지르면서 내 소원만을 하나님 앞에 아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감에 따라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가르침의 결론은 7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복음 전파자, 사도,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위치,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맡은 일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간구에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